0: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 쳐보겠습니다.
1: 아멘.
0: 오세노 10회 찬양 감사해요.
1: 아멘.
0: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가를 주제로 오감 찬송가 함께 또 배워봤는데 이 시간 잠시 영어 찬양으로 이번에 한번 들어볼게요. 찬양 들으면서 우리가 부르는 것 말고도 들으면서 또 오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찬양의 선율에 맞춰서 함께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은 아침 이제 오감 찬송가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 문자를 조금 더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1340번님, 요즘 제 삶이 너무 괴로운데 위로가 되며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불평하고 바라기만 하던 내 기도가 문득 부끄러워지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0: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의지할 이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아멘. 아멘. 만남의 복과 의지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한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3024번님 문자는 우리 피디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가족, 가족, 가족. 네, 이건 제가 보는 거예요.
1: 오늘 왜 이러세요? 우리 피디님께서는 네. 받은 복이 가족.
2: 네, 요즘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서요. 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거기다 믿음의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걸 특별히 더 많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1: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참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복이었다.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마치면서 한 가지씩 좀 은혜를 고백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두 분이 벌써
2: 끝나고
1: 해주셔서 우리 교수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음악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후렴구에 보시면 소프라노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해서 그 받은이라는 음표가요 점 4분 음표입니다. 점 4분 음표는 한 박자 반의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밑에 테너 베이스는 받은 복을 전부 다 쪼개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음악적으로 해석할 때는 메트로놈 같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 받이라는 단어가 세 개가 꽉 채워질 수 있게끔 받은 복 이렇게 채워주는 아래 파트를 듣고 나 혼자 달려나가지 않는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긴 박자에 나름의 쉼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꾸준히 그 길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밑에서 받쳐주는 나의 중보자들이 나는 미처 알지 못했던 중보자들이 짠짠짠 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그냥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지나가는 길에 있지만 이렇게 8분음표가 점 4분음표를 보조하면서 채워주는 그런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저 또한 무턱대고 감사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 각자의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시간이 마치고 난 이후에도 오늘 받았던 감동과 그리고 감사함을 품고 이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용기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우리 모든 옷앤옷십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오감 찬송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강동꿈의교회 곽충민 목사님, 울산대학교 임소희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과 아름다운 음성의 강세영 PD님까지 우리 옷앤옷십 모두 박수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순경민 목사님의 은혜의 찬양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은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가까지 찬송가 편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괜찮은 아침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오늘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지내는 날, 버티는 날, 견디는 날, 그냥 또 살아가는 날. 그런데 여러분, 지내는 날도요, 버티는 날도요, 견디는 날도요, 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애청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회를 왜 하느냐, 왜 목사는 존재하느냐, 또 성도는 교회 생활을 왜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생명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룩한 영 성령은 한 분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고 또 계획하실 때 같이 계셨죠.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곧 영생을 이루게 하시고, 그냥 막연히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구원에서 탈락되었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 그것을 장소로 말을 한다면 지옥에 떨어진다 말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으로 말하면 천국이다라고 하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전혀 상반되어진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인류는 다 그렇게 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셔서 영생을 이루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셨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 가게 될 이유가 뭐냐면 죄거든요.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짐을 담당해 주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우신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것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적용되어진 결과가 어떤 결과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죄값을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말로는 부족한 거예요. 진짜 영접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를 주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다.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다. 구원은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앞에 우리의 죄가 자백되어지고 약속대로 주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모든 불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일, 회개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은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을, 이 일이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내 죄가 자백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문이 아닌 다른 문을 통하다가 그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죠. 목회자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답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 답은 오직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셔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일반이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그 고백에서 만나야 돼요. 목회는 영생을 겨냥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는 그러므로 목회자의 설교 또 목양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멸망과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으니 회개하고 돌아서세요. 목회자는 회개를 외쳐야 되고, 성도는 회개를 만나야 되고, 이 회개를 막는 자들이 있으니 악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다. 악한 사단이 절대로 회개치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목회자가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 죽은 거예요. 목사 자신이 살아있으면 회개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목사 자신이 회개의 삶을 사는 그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사망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가려면 오직 회개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는 천국 갈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이 매일마다 도전이 되거든요. 회개를 논하지 않는 설교는 한 죽은 설교요. 잊으면 안 돼. 유명한 박사가 얘기를 해도, 세계적인 석학에 비해 말을 해도 예수의 구원을 말하면서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속은 거예요. 회개를 회방하기 위해서 유명세를 말하고 휴머니즘을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사람의 여러 양식을 말해도 회개가 없으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일을, 목회자가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성도는 죽은 거지. 정신 바짝 차려서 마지막 때의 미혹을 주지 마라. 그 미혹이 뭐냐? 악한 영에 의해서 회개를 말하지 못하게 목사의 입을 막고 성도의 귀를 막아서 회개를 듣지 못하게 하고 회개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도전하는 일들이 생기죠. 마귀 역사죠. 회개의 선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를 회방하는 것. 이게 마귀 역사예요. 다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멸망, 사망, 지옥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죄에 의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고 지옥 가게 되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그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서, 그 부패함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외식되고

고집되다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게 악한 원수막에 참소하는 특성요. 악한 원수막에 거짓말하는 거짓의 애비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항상 이 외식과 거짓과 싸우고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매일 영접하는 것이죠. 설교는 다루어야 되는 것이 뭐냐? 비방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다룰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설교는 마귀 사단에 관해서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야 되고, 설교는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설교는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해야 돼. 가장 원천적인 가장 큰 축복이 천국인데, 가장 큰 축복 천국을 버려버리고, 가장 큰 절망이 지옥인데, 가장 큰 절망을 감춰버리고, 설교에서 죄도 말하지 않고, 의도 말하지 않고, 지옥도 천국도 말하지 않고,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그러면 그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요. 열심히 다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요. 새벽 예배 잘 듣는데요. 충성도 잘하는데요. 또 전도도 잘하는데요.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요. 이거 다 잘해도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외식되고 거짓됨이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것 갖고 안 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나타나야만 되는데 그피 공로가 나타나서 각 성도들의 몫이 되려면 바로 회개를 통해서만이 그 몫이 개인 것이 되는 거지. 성도의 가장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드는 삶이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그게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풍전등화야. 정말 구원받았는가 의심해 봐야 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악한 원수마귀는 거짓의 애비로 계속 자기의 사명 미워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 현혹,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생각에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악한 어둠의 권세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점검되겠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최소한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생각났겠죠. 있으니까 마음이 통하겠죠. 싸우는 일을 멈췄다면 큰일 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설교는 무엇을 하는 거냐?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갖도록 계속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습니다. 꼭 앞에 미워하는 사건을 만드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왜? 악한 원수마귀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미워하려고 하는데 미워하는 일이 생겨. 내 앞에 욕심, 시기, 질투, 다툼, 혈기, 여러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지각을 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느냐 말이야. 구속하신 은혜, 용서해 주신 은혜를 들고 살아야 돼.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야. 주님 오신 날 누가 들림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를 매일 먹는 사람. 그 용서의 은혜를 늘 받는 사람. 하나님은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공기처럼 늘 베푸시죠. 그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받

받아들여야 돼. 누가 받아들이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항상 일주일 내내 하나님 그러다가 멈췄으면 또 자기를 환기하며 스스로 놀라며 내가 왜 이 말이 멈췄지? 내가 스스로 된 줄로 여기는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만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의 이 틀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사단도 악한 귀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듣고 두려웠던데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주신님 무슨 상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를 잊어버렸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주장에 맞느냐? 우리의 감사는 진급하게 해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감사는 날 구속하신 은혜, 용서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아들을 빚값을 제공하실 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붙들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감사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감사. 무슨 기념이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고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피의 공로를 기억해낼 수 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다. 그러므로 목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고 회개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고 회개에 관해서 말하니 성도의 죄를 말하게 되고 이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목회죠. 목회는 수단 방법을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정치를 잘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야. 적절한 정치력이 있어야 되겠지. 리더십을 위해서. 그러나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개하고 성도로 회개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예요. 그것을 직시하도록 늘 환기시켜주는 것이 목회예요. 사단은 잊어버리도록 세상 일에 바쁘고 망각하도록 우리의 기억력을 조작하고 해서 회개를 잊어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잊어버리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면 기분 나쁘니 감정적으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확증하셨다고 해서 더하거나 빼면 그게 강도요 절도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지워버려서 사기꾼이요 절도요 강도요. 교회는 종교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문화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셨으니 생명은 머리와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일 뿐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절정을 이루어야 돼.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바라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나는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할 때 그 들은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첫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만이 우리의 살길임을 선포하셨어요. 회개 없는 천국은

사도들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영생을 바라는 목회적 관점이 분명한 사람은 회개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양심이 살아있는 목사는 회개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성도들의 죄된 모습을 정죄하려고 함이 아니요, 회개해서 천국을 소유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죠. 오늘도 제가 새벽부터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스스로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해주세요. 보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신 말 따라 들은 다음에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성도들도 하나님의 듣게 하심을 따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의식되고 고집된 귀가 있어서 사람의 귀로 들으면 하나님에게 대들어도 대들은 줄 몰라. 하나님을 회방하는 소리를 자기는 똑똑하다 치고 얘기를 해. 성령께서 듣게 하심을 따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예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듣게 하심을 따라 듣게 해주시고, 스쳐 지나가는 소리 같지만,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미워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혈기,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스쳐 지나갔는데, 나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따라 들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지나갔는데 그냥 흘려 떠나려 보내는 데가 되어버리면 안 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 같지만 내게 있는 실상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난 증거가 뭐냐? 존재론적 신앙.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야 되는데 악한 어둠의 권세가 왜 떠났냐? 내게 그 죄를 숙주 삼아서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원수 마귀가 거할 수 있는 죄라고 하는 숙주가 파괴되니까 거할 곳이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려올 때는 염려, 근심, 걱정, 질의, 여러 잡념의 것들이 예배 드려오기 전까지는 마음을 쥐고 하던 것들이 세상에 불명득인 생각을 가지고 시집 가고 장가 갈 문제 때문에 시집 가고 또 장가 가서 또 집사해야 될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미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진 거야? 이것은 능력에 관한 얘기로 돼, 내가 종교심을 가지고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몰아내신 것이야. 어떻게 몰아냈냐?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내가 화답했으니까. 어떻게 화답했냐? 회개했으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적할 때마다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만큼 내 안에 성령의 특징이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화답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예배 시간에 염려, 근심, 걱정, 질의만이 아니라 미움, 욕심, 시기, 혈기, 교만, 이 모든 것과 싸우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나를 리셋시키는 것이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셨군요. 나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온갖 죄악된 모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오시고자 문을 두드시니 환영합니다. 환영하셨어요? 미워했던 마음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또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 성령님에게 임하시고

0: 것이 없어서 가져서 나는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야. 용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주세요. 내 마음에 복잡하고 주차 오는 것도 없는데 혼자 불안해. 어떤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조급하게 쫓겨다니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네. 나는 기질이 그런 모양이야? 아니야. 기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셔야 될 터가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게 짓기 때문이야. 계속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맞이하시면 끝내는 질병도 끝날 것이고 여러분들에 있는 관계적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진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아니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처럼 어느새 해결되어버렸어. 임재를 구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기다림 끝에 잠들었다면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서 알아요. 나는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응답이 즉각 일어나는 강력한 선포의 역사, 말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의 것입니다. 목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다 무엇을 겨냥하냐?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만나서 반드시 영생을 겨냥해야 된다. 이 땅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맞아. 그런데 예수 피가 빠진 사람 강도야, 절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면 번지수가 틀린 거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흠뻑 젖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이 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7-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좀 뒤늦긴 했지만 SNS에는 이런 짧은 영상이 유행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해요. 엄마가 오늘 슬퍼서 빵을 샀어. 그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는 건데요. 대부분의 아이들, 그리고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무슨 빵?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오늘 슬퍼서 빵을 샀어. 다시 말해도요. 그니까 무슨 빵? 빵 어딨어? 이렇게 빵만 찾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 근데 그 중에 화제가 된 영상은요. 유치원생 아들인데 엄마가 오늘 슬퍼서 빵을 샀어 하니까 왜? 엄마 왜 슬퍼? 무슨 일 있었어? 하고 엄마의 감정을 되묻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의 대답을 기다리는 걱정스러운 아이의 눈빛을 보는데 제가 다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부모의 감정을 읽고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을 보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자녀가 고맙고 사랑스러운가요? 내 세상을 전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얼마 전 방송사로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7844번님인데요. 저의 사정을 다 아시고 지금의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적은 금액이지만 전파 선교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문자에서도 같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문장이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자녀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만 찾고 빵에만 반응할 때 그것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 내가 좀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첫 곡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코스타 워십의 곡이었습니다. 2절의 가사에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드리고 싶은, 작은 기쁨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은 겸손한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엄마가 슬퍼서 빵을 샀어 했을 때, 빵만 찾는 아이여도 그저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빵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자녀를 본다면요, 어때요? 그 아이가 나한테 위로를 주고요. 아, 내가 그 자녀의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더 감동이 되나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빵만 찾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문제, 내 형편, 내 필요, 내 걱정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내 인생에 치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계실까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빵만 찾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먼저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녀, 그렇게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입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남기실 곳은요,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힘찬 라디오 들어가셔서 사연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지금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 참여하기, 또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하니까요. 그쪽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주시면 또 보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과 같이 했고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다고 1047번님 주시면서 저는 늘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주셨어요. 네, 누구나 그래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또 배운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이가 있어? 오, 되게 조그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다니 하고 이게 또 반전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때 우리가 확 마음이 뺏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하나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도 심쿵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요. 아, 5281번님이요. 초등학교 2학년 손자가 며칠 전에 할머니 오늘 피곤해 보여요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주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머나, 그 애기 그냥 둥실둥실 업고 아주 춤추고 싶은 마음이셨겠어요. 작은 손으로 제 마음 알아주는 게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아마 기쁨을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8724번님이요. 극동방송 들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늘 라디오가 곁에 있었습니다. 전파를 통해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전해진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방송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 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이 방송을 통해 찬양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너무나도 놀라운 전파의 사역이죠. 고맙습니다. 7458번님도 저희 어머니 매일 극동방송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셔요. 사람은 잊어도 말씀은 남는다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머니 덕분에 자연스럽게 방송과 찬양 듣게 됐어요. 오늘도 좋은 방송에 감사하다고 주셨습니다. 참 극동방송은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또 전해지는 방송 같아요. 네, 6195번님 교회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덕분에 편하게 예배 드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뿌듯하더라고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참 기쁘더라고요 라고 주셨어요. 와, 주차 봉사 또 차량 봉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일날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반드시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5675번님은 찬양을 듣는데 도중에 눈물이 흐르네요. 아멘, 아멘 이라고 주셨어요.

네, 찬양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네, 은혜가 있죠. 오늘 그 찬양의 가사 한절한 절을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빵보다 엄마의 마음을 먼저 살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관련된 은혜의 말씀과 찬양들로 같이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자녀를 보면 얼마나 예쁘게요.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어떠시겠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자녀.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만요,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 넉넉히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2국에 6331번, 지역번호 052 292에 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 235에 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이렇게 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시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뭐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 든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0: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누가 이런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이 질문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흔들리는 생각들,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내 힘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완벽한 말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한숨 같은 단 한 줄의 기도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단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께서

0: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그냥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은 더 테이블 교회 장승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함이 승리셔서
1: 네
0: 어디서나 이기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1: 아, 그럼요.
0: 어떠세요?
1: 맞습니다. 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네.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아멘. 오늘 이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기뻐하며 믿음의 그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취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질병 모든 아픔들 또한 생각의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0: 아멘.
1: 모든 능력들이 파쇄되게 하셔서
0: 아멘.
1: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더 테이블 교회 장승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 이 시간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게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익명으로 기도 요청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안성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422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소망의 기도, 기도 올립니다. 저희 첫째 아들 원재가 올해로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복통과 비염으로 결석이 수차례가 있습니다. 특히 복통과 설사로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있기를 자주 하는데요.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녀도 차도가 없고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건강하게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출근했고 아마 아이만 집에 라디오를 틀어두어서 듣고 있을 텐데 두 달 전에는 손가락 골절과 부상도 있어서 입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복통과 비염 외에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다시 회복되길 바라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잘 듣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올해로 중학교 3학년이 된 우리 원재를 위해서 어머님께서 기도 요청을 해주셨는데, 복통과 설사, 그리고 두달 전에는 손가락 골절의 부상까지 있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부모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시기도 하고 걱정이 되셔서 기도 요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0: 네, 우리 아드님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원재 친구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어머님께서 나중에 녹음해서 원재 친구에게 기도를 꼭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0: 네.
1: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원재라고 하는 이 친구가 복음의 보석을 손에 쥔 자라고 하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원재 친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 선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아멘. 네.
1: 그런 감동이 있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0: 아멘.
1: 복통, 저도 이제 복통 설사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저도 오랜
0: 아멘.
1: 시간 동안 잘 낫지 않았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세요. 복통과 설사, 그 배를 하나님 손으로 만져주시고,
0: 아멘.
1: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따뜻하게 하셔서, 몸에 있는 그 모든 장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되어지고, 그래서 원재가 복음을 손에 쥔 자로, 그 복음의 아름다운 보석을 손에 쥔 자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0: 아멘.
1: 모든 육신의 질병, 몸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 받고 파쇄될지어다.
0: 아멘.
1: 모든 영들은 힘을 잃고 예수의 그리스도 앞에 그 보좌 앞에 발등상 될지어다. 하나님,
0: 아멘.
1: 오직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원제의 모든 몸과 몸뿐만 아니라 예배드려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동행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수종들며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로, 그러한 원제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0: 아멘.
1: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원재, 네, 정말 건강해지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튼튼해져서 쓰임받는 일꾼으로서도 자라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멘.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921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의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요즘 부쩍 많이

0: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9215분 남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분이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알고 시간의 구별이 드려질 때에 어떤 재정이나 삶 속에서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행하시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15번 남편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에 있는 모든 피곤함과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 깨끗하게 되어지며 그 모든 몸에 있는 피곤함들이 떠나감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회복해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달려갈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가게 하시고 그 달려가는 걸음들 속에 하나님 우리 남편분이 신앙의 믿음의 그 가문 이 가정 가운데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질 때에 그 안에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가정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에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온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될지어다.
0: 아멘.
1: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남편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일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9215번님 저희가 번호를 외울 만큼 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우리 7087번님께서 이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내일 대학병원에 혈액종양내과에 오전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82이시고 최근에 숨이 많이 차고 배에 복수가 차서 동네 내과에 갔는데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약으로 잘 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절에 매일매일 가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82이시고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또 있으시면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 또 주님께서 어떠한 날에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실 때가 있겠죠, 목사님?
1: 아멘, 맞습니다.
0: 네.
1: 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감동은 이 어머님이 안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0: 네.
1: 마지막에 보니까 친정 어머님께서 절에 매일 가신다고
0: 네.
1: 네 교회를 매일 가는 것도 어려운데
0: 그러니까요.
1: 절에 매일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친정어머님의 그 열심이 마치 사도바울의 열심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회복되어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걸음이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 7087님께서는 이제 어머님의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머님을 향해서 한번 이런 그런 복음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평생 이렇게 하셨으니 예수님께로 이렇게 우리 한번 가보자 엄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복음의 내용들과 함께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고요.
0: 아, 네.
1: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중보하니 이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야. 엄마가 조금이라도 이 몸이 좋아지거나 회복되는 게 있으면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제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서 방향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겁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두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2세 되시는 어머님의 복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0: 아멘.
1: 주님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지금은 다른 우상

0: 숭배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복부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복부에 있는 이 붓기들, 부종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 받고 파쇄될지어다.
1: 아멘.
0: 복부의 부종들은 지금 다 빠져라. 다 빠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다 빠져라. 너희들의 자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거할 것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빛이 선포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모든 것들이 파쇄될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어머님의 손을 잡고 주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1: 아멘.
0: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이 가정, 이 가문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회복되어지고 선포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또 우리 7087님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 함께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머님이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 7087님의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회복,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1: 아멘.
0: 또한 열방을 향하여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1: 아멘.
0: 이 모든 길들을 어머님을 통하여 이 길들이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 이러한 기회로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087번님 친정어머니께서 내일 이제 대학병원에 다녀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634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엄마의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낫고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서 지난주 토요일에 응급실에도 다녀왔었는데요. 붓기가 빠지고 하지정맥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도 엄마를 위한 우리 자녀의 기도가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관절을 오랫동안 쓰셔서
1: 맞아요.
0: 네, 우리 저희 교회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 받으러 오시면 또 특히 전도 나가면 많은 분들이 무릎, 허리 안 아프신 분들이 없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을 향한 감동은 입술의 찬양이 무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1: 아멘.
0: 그래서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특별히 이제 저는 무릎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1: 네.
0: 항상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왜요?
0: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낫게 하십시오.
1: 아멘.
0: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6347님의 어머님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방송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도 무릎이 아프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내 기도다 생각하고 받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양쪽 무릎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그 영광,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충만함의 권세가 우리 어머님의 몸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의 무릎 가운데, 무릎과 허리와 그 모든 관절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무릎을 잡고 무릎에 있는 통증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묶임받고 파쇄될지어다.
1: 아멘.
0: 통증들아, 지금 더 빠져라. 쭉 빠져라. 더 빠져라. 더 빠져. 하나님 그 자리에 연고를 더 넣어주세요. 그 자리에 깨끗한 연고를 더 넣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힘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어머님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0: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 네.
0: 몸에 있는 온 몸에 있는 그 혈액 가운데 있는 잡혀있는 그 끈적끈적한 것들이 다 그 모든 통로들이 지금 다 뚫어져라.
1: 아,
0: 다
1: 네.
0: 뚫어져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혈관의 통로들이 지금 다 뚫어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다 뚫어져라. 더 뚫어져라. 더 회복되게 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넘치도록 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 네.
0: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실 많은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어머님이 고백하며 새로운 걸음으로 새로운 복음의 신을 신고 새로운 복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뜨겁게 기도해 주신 대로 어머니가 하루빨리 나음을 입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3908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딸 김성은 전산세무 전산회계 6월 6일 12시에 시험을 치러 갑니다.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하시고 꼭 합격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 지원을 또 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도 합격이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 따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께서 오늘도 기도를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 시험까지.
0: 네,
1: 한
0: 그러네요.
1: 이틀 정도 남았고
0: 네.
1: 다른 회사에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부모님 마음이다 보니까 모든 곳에 합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위에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네. 그래서 우리 성은 청년 에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께서 성은 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지식, 지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또 시험 보는 가운데 물론 아는 문제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모르는 문제 또는 기억이 희미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전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들이 그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억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1: 아멘.
0: 하십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때에 이 말씀을 하셨었지라고 하는 것들이 제자들 가운데 기억나고 그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1: 아멘.
0: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지식을 주셔서 이미 공부했던 그것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내 생각, 내가 외운 어떤 이런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른 회사에 지원해서 이제 할 때 회사에 합격하는 이런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1: 아멘.
0: 기도해 주시기를 저도 그렇게 기도할 텐데요. 이제 어머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은 자매님 이 땅을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위하여서 공부를 하고 또 이것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힘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공부한 많은 것들이 내가 스쳐 지나간 것들도 기억나게 하셔서
1: 아멘.
0: 하나님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하시고
1: 아멘.
0: 또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시험 보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삶의 영역 또한 부르심의 그 영역 가운데 이것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0: 특별히 다니엘과 같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면접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 사랑받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정말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화이팅.
1: 저희가 정말 네, 뜨겁게 기도했던 그만큼 정말 좋은 결과 이루고 오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테이블 교회 장승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00 27번을 찍고 보내주시거나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익명으로 기도 요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저희 시간 관계상 두 분을 좀 함께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507번님 저희 시아버님이 당뇨가 심하시다고 합니다. 잘 조절해서 12월 3일에 병원 가는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달 21일 저희 신랑 월급도 줄어들지 않고 정상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3460번님 하나님께서 허리를 많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문자 남깁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두 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9507님 우리 성도님의 시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 몸을 만져주시고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음을 그래서 우리 몸의 주관자가 되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습니다.
1: 아멘.
0: 내 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당뇨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인슐린 혈당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이 가정 가운데 재정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이것을 열방을 향하여 쏟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을 향하여 쏟아 나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3460님의 허리를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아주셔서 허리의 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주시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육신의 모든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460번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우리 3806번님께서 지인분들의 성함을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열, 임재영, 안경환 저의 지인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암 투병 중인데요. 암 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치면되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셔서 모든 암과 또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암 투병 중이신 건 본인에 네,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0: 네.
1: 한 분 더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17번님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는데요. 아는 집사님의 따님께서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와서 지난주에 재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금요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내려가고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인의 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0: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누군가의 또 건강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좀 요청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806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0: 아멘.
1: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얘기할 때 딱 얘기하면 이름이 쫙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있는 분이세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보내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또한 우리 그 5417님의 따님이 백혈구 수치가 있는데 이제 그 따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멘. 자녀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을 만져주십시오.
0: 아멘.
1: 3806님의 그 모든 기도, 특별히 복음을 향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하는 이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라. 다 태워져라. 다
0: 아멘.
1: 태워지고 뿌리 끝까지 어떤 것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성령의 불 앞에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것이 계속해서 믿음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5417님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의 향기가 주님 앞에 번제단으로 올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집사님의 지인분의 집사님의 따님의 그 백혈구 수치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백혈구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0: 아멘.
1: 주님 주께서 손을 주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수치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0: 아멘.
1: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0: 아멘.
1: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0: 아멘.
1: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이 이 자녀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의 기름이 그 권세가 더 부어질지어다.
0: 아멘.
1: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선포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417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0: 아멘.
1: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응답하시고 이미 회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취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대로 선포하며 믿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5417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보내주셨던 3908번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화답해 주셨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희가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우리 애청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더 테이블 교회 장승리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김하은이었습니다. 내일 동일한 시간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월 4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교회가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이주민을 향한 편견과 배제를 거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현재 위로와 치유 중심인 강단 흐름 속에서도 성경 본문과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선포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쟁과 소송 만능주의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독법조인이 중심이 돼 대화와 경청으로 상생을 이끄는 사법조정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지난 2일 미국 하버드대 교목 이그마 박사를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를 마주한 청년들의 신앙 정체성을 정립하는 특별 체프를 진행했습니다.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불법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단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교주에게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교회가 일상 속에서

0: 우식적으로 드러내는 이주민을 향한 편견과 배제를 거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주민들을 동등한 사역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이주민 교인에게 이름 대신 국적을 붙여 부르거나 언어적 편의를 이유로 예배와 식탁 공간을 분리하는 관행은 한국교회가 친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둔 무의식적인 미세차별에 속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은 지난 2일부터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자와 선교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공동체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구미국제교회 권주훈 목사는 이주민을 언제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비대칭적인 위계 관계가 고착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목사는 교회의 예배와 리더십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이주민들이 동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길강목 사무소장은 다국어 주보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통해 교회가 돕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위리 국제선교회 대표 문창선 선교사 역시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이 1억 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이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고 소통하는 복음의 연대가 세계 선교를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현재 위로와 치유 중심인 강단 흐름 속에서도 성경 본문과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선포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전국 담임 목회자 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현재 가장 많이 전해지는 설교 주제는 위로와 격려가 47%로 가장 높았으나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할 주제를 묻는 질문에는 목회자의 61%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를 꼽았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설교 방식에 대해서도 담임 목회자 10명 중 6명인 60%가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선택했습니다. 한편 담고 싶은 은퇴 설교자가 없다고 답한 비율도 27%에 달해 세대 간 설교 전통 계승의 약화 신호도 감지됐습니다. 총신대 주종훈 예배학 교수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회복이라며 목회자는 성도가 원하는 요구와 필요한 신앙 핵심 사이의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천신대 조성돈 교수는 후배 목회자들이 원로들의 목회 헌신과 장점을 주도적으로 찾아 배우려는 성숙한 태도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쟁과 소송 만능주의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독법조인이 중심이 돼 대화와 경청으로 상생을 이끄는 사법조정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한국조정인협회 회장 문용호 장로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2년 법관 재직 시절 두 사업가의 금전 분쟁을 고아원 공동 기부라는 대안으로 해결한 일화를 소개하며 아무리 훌륭한 명판결도 초라한 화해만 못하다는 사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회장은 민사소송의 75%를 조정으로 끝내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조정 성공률은 5% 미만이라며 협회를 구심점 삼아 조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송 사건의 절반 이상을 화해로 풀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회장은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해 예수님이 형제 간의 화해를 무엇보다 강조하셨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상대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이었다며 정치적 생각이 다른 이들까지 공생해야 할 이웃으로 인정하는 경청의 지혜를 회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지난 2일 미국 하버드대 교목 이그마 박사를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청년들의 신앙 정체성을 정립하는 특별 체플을 진행했습니다. 강단에 오른 이그마 박사는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이 부리는 도구일 뿐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고 선포했습니다. 장순흥 부산 외대 총장 역시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학생들이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박사는 지방 청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국민의힘 책임담원 불법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단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교주에게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조직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2021년부터 3년간 신도

0: 5만 명 이상을 책임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1월 신천지 총회본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명부를 확보했으며 고동한 전 총무를 소환해 지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이단 집단의 정치 권력 침투 행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남 남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서부 남해안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내륙 지방의 강수 확률은 0%,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은 25도, 부산은 24도, 김해와 양산은 27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 뉴스 강세용입니다. 평안한 목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입니다. 선생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의 새 길에 대한 해답을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은 세 가지의 해답이 없으면 절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뭐 돈이 있다고 행복하냐?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뭐 근세 명예 있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까요? 이 땅을 떠날 때 웃으면서 떠날까요? 살아보니까 돌아가신 분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보니까 인생의 삶은 세 가지 해답이 있는데 첫째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해답은 철학자가 묻는 질문일 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물어야 될 질문이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살아보면 그런 해답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게 갖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아마 느낄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보이는 세계가 모든 세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하나님 외에 창조주라는 분은 없다는 겁니다. 만물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지금 생명을 허락해서 코에 숨쉬게 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로 7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뭐 왜 신이 있지 않느냐, 저거 무슨 신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은 가짜요, 그 신은 귀신들의 역사들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관리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고 그분의 삶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분의 삶은 비전과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정말 일반 종교의 열심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는 낮에도 밤에도 수없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이런 승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자기에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소망이 찼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직접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간증을 하고자 하면 저희 어머니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이 많고 아픔이 많은 여자라고 엄마가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인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되어졌지요. 근데 어머니는 열심히 있다가 보니까 새벽 기도를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증거를 저에게 주셔서 진짜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한만한 인생이 한만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좀 기뻐하고 즐거워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했는데 그때 환상이 열려서 하늘 위에서 천사가 성경책을 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 옆에 갖다 놓고 간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막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슬픔도 아픔도 낙심도 가난도 다 막 완전히 사라져서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술과 담배에 지들렸던 어머니가 술 담배 완전히 정리가 그냥 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져.

0: 하면서 복된 인생을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늘 선생님, 오늘 진짜 예수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자녀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생님 꼭 예수 만나십시오.
1: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내 인생도 변화되고 내 가족의 인생도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간인 내게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겐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그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나를 찾아와 주세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받는 사람 번호에 샵 3927 우물정 3927번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반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1: 네.
0: 하지만 북한도 출산율 때문에 큰 고민을 갖고 있나 봅니다. 여성들에게요. 식량 배급을 더 줄 테니까 아이를 더 많이 낳아라 라고 장려하고 있다고 해요.
1: 요즘이 북한에서도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집을 찾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0: 예.
1: 근데 북한에서 식량 배급을 더 준다는 이 기준이 무려 5명 이상 출산이라고 해요.
0: 요즘 시대. 네.
1: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한 북한에서 인구도 감소하고 출산율도 감소하는 게 꽤 큰 문제인가 봐요.
0: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사실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게 가장 큰데요.
1: 네.
0: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 또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사회 분위기 가운데 자녀를 포기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었는데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또 알게 됐습니다.
1: 그리고 북한뿐 아니라 우리 남한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한 일상 가운데 다음 세대가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0: 아멘.
1: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걱정과 근심보다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0: 아멘.
1: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정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정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인

0: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런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할게요.
1: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살만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누리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출석 체크 계속 기다릴 거예요. 샵1069,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얼른 들어오세요.

0: 밝은 아주 기쁨이 넘치는 듣기만 해도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음성으로 찬송 함께했습니다.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조 전해드렸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세상을 다들 만들어주고 싶을 텐데
1: 네.
0: 뭐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남북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복음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나라여만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는데 2126님께서 다음 세대가 꿈꾸며 자랄 수 있는 하나님

0: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이런 너무나 귀한 기도문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한 줄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1: 네, 복음통일 위해 저도 기도를 함께합니다. 서울 가산동에서 함께하셨고 안성에서 또 광주에서 전남 광양시에서 양평에서 언니도 오셨어요. 자, 포항도 그리고 원주도 강릉도 부산도 얼른 들어오십시오. 우리 251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네. 대전 유성에서 듣고 계시대요. 나라의 경제가 좋아져서 복지가 좋아지면 출산율이 좀 높아질까요? 젊은 세대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맞아요. 집값도 좀 안정이 되고. 진짜 요즘에는 다자녀가 두 명인 가정이면 그렇다면서요.
0: 여기 그 대한민국에서는 두 명 이상이 다자녀여서 네. 정책 같은 거 보면 다자녀 혜택.
1: 맞아요.
0: 이게 두 명부터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도 이제 두 명 이상을 찾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북한에서 내놓은 정책이 다섯 명 이상을 낳아야 네,
1: 사실
0: 뭔가 해주겠다.
1: 이게 얼마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냐면 북한의 군인들도 식량을 제대로 배급받지 못하는데 다섯 명 이상 낳으면 식량을 주겠다. 거의 안 주겠다는 얘기랑 같거든요.
0: 아, 그리고 식량만 어쨌든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아유,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됐는데 함께 계속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항에서도 오셨어요. 5130님 반갑습니다.
0: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2548님도 주셨어요.
1: 자, 우리 남북한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요. 오늘도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목요일은요.
0: 한뼘 차이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보는 퀴즈 시간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여러분 계신 청취하고 계신 그 지역도 같이 적어서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려고 했더니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저는 아이 하나 둔 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사촌들이 형제들끼리 놀면 외톨이처럼 혼자 있는 거 볼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미어져요 하셨는데 그래요. 하나 막 낳고 하나만 잘 기르자 이런 마음이 크셨을 텐데
0: 네.
1: 이제야 후회되신다면
0: 둘째는 안 될까요?
1: 북녘의 아이를 마음으로라도 좀 입양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0: 온누리 워십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 하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0: 네.
1: 오늘의 퀴즈 북한어 표현 하나가 무슨 뜻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우물정 1069번으로 바로 정답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대화 후에 보기까지 내드리니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0: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오늘 당신 설거지 당번인 거 알지요? 혹시 꿈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1: 금떼다니. 아니야, 내가 언제 꿈을 그렸다고 그래? 빈둥빈둥해 보여?
0: 아니, 무슨 말이에요? 금떼다라는 말 모르나요? 얼른 설거지나 하시라요.
1: 할 거예요. 이따가.
0: 아하, 이렇게 또 미루다가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꿈떼는 거란 말이에요. 말은 한다 하면서 맨날 이따가.
1: 아, 자기야, 나 아까 방금 밥 먹었잖아. 이거 배부르단 말이야. 조금만 쉬었다가 밥알 눕혔다가 할게, 응?
0: 안 돼요. 앞으로 꿈떼면 벌점 매길 거예요.
1: 벌점? 아, 안 돼. 벌점 매겨서 뭐하게.
0: 벌점이 3개나 쌓이면 내일 고기 반찬 없는 거예요. 알겠죠?
1: 안 돼. 알겠어. 지금 할게. 지금 바로 할게, 자기.
0: 네. 지금 바로 합니다. 우리 집 설거지는 꿈떼기 금지.

0: 설거지를 하기로 했으면 남편이 좀 잘 도와주고, 아니, 도와준다는 표현 아니죠. 남편이 하고 해야죠.
1: 그렇죠. 함께 해야죠.
0: 네. 자, 굼때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알 것 같은 그 의미 아니에요. 자, 굼때다. 1번.
1: 동작이 느리다.
0: 동작이 느리다라는 뜻일까요? 2번.
1: 대충 모면하다.
0: 대충 모면하다. 그러니까 어떤 때 하냐면 뭔가 난감하고 하기 싫은 일이 이제 생겨가지고 핑계대고 싶을 그런 상황에 쓰는 말이에요.
1: 아, 근데 이 상황이 오늘 좀 헷갈린가 봐요. 저희가 보기 내드리기도 전에 이 오답을 정답으로 보내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좀 저도 처음에 이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0: 그렇죠.
1: 이 오답 뜻인 줄 알았는데
0: 뭐 느리다.
1: 맞아요.
0: 게으름.
1: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일을 해야 될 때

0: 짱 이러면서 막 그냥 때우는.
1: 네.
0: 이게 에이, 몰라 몰라 하고 근데 때우는
1: 야,
0: 그런 의미.
1: 회사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얄미운 사람인데 집안에도 이런 아, 일 있어요.
0: 그쵸 그쵸.
1: 어.
0: 대충 이렇게 막
1: 아유, 알았어 알았어 나 좀 할게 나 좀 할게. 그래 놓고 결국에는 손가락 안 하는 확 혼나야 돼요. 자, 굼떼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습니다. 1번이
0: 동작이 느리다.
1: 동작이 느리다라는 뜻일까요? 2번이
0: 대충 모면하다.
1: 대충 대충 이걸 피해서 모면하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힌트 또 드리지만
0: 네.
1: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뭐 숙제처럼 과제처럼 책임이 있는데 그냥 막상 하려 하니까 귀찮은 거야. 그리고 아유 알아서 알아서 너 할게. 약간 피 성향이신 분들.
0: 아 즉흥적. 그리고 이게 굼이 사실 네. 저희는 굼뱅이가 있어서 여기 생각할 수 있는데
1: 네.
0: 뭔가 이게 좀 금방금방 때우는
1: 아.
0: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우리 8804님은 7살 딸이 요거래요 하시면서
1: 오. 오. 맞히셨나요?
0: 대단한데요.
1: 네 지금 뭐 오답이 좀 다른 날보다 많긴 하지만 여러분 예, 문자 보내고 이렇게 참여하고 뭐 또 복음통 위에 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굼 떼시면 안 돼요.
0: 아 그리고 네. 8417님이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유유라고 눈물과 같이
1: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예 방송 선교 함께 하시고 복음통 위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때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 미루시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셨죠.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목요일의 코너 이어드리겠습니다.
0: 바람을 따라서 시와 그림입니다.

0: 남북한 출신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은 세 분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는 영수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서 온 폭순입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온 정실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극동 아카데미 출신들 가운데 남한 출신의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또는 흥미있어할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살펴볼게요.
7: 여러분 주변에 혹시 탈북민이 있으신가요? 또는 탈북민과 함께 대화나 교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늘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주변에서 잘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같은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장차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먼저 가까워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탈북민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생활해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탈북민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탈북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입니다. 네. 자,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시거나 교제를 해봤던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 지금 3만 5천 명?
0: 역시 네. 우리 극도 아카데미 잘 배우신 수료생답습니다.
4: 3만 5천 명.
0: 맞아요.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근데도 주변에 왠지 많이 좀 못 만날 것 같아요.
4: 맞아요.
0: 어떠세요?
4: 맞아요.
5: 일단 먼저 탈북민 분들은 본인의 탈북민이라는 거를 많이 밝히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난 북한 출신이다라는 네. 걸 좀 숨기시는 분들이
5: 네.
0: 많죠.
5: 숨기시는 분들도 많고 고향이 뭐 강원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탈북하신 분인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4: 그렇기도 하고 남한 분들은 또 남한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좀 노력하지 않으면 탈북민 분들이 살고 있는 그 범위까지 좀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경험이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다.
4: 아, 그렇습니다.
0: 네. 한국 교회 안에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탈북민 성도님들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8: 네, 맞습니다. 정말 뭔가 밝히지도 않고 심지어 말투도 되게 일부러 서울 사람처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0: 네.
8: 교회 셀에서 탈북민 한 분이 있었는데 저도 탈북민인 걸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0: 그렇게 좀 숨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5: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저희 한국 교회나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렇게 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5: 그리고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조선족들 아니 뭐 탈북하신 분들이 뉴스에 간혹가다 언급이 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5: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먼저 주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있지 않나
0: 맞아요. 네.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5: 네.
0: 공산권 국가에 살았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반공 사상의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4: 그렇죠.
0: 이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5: 네.
0: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우리와는 다를 거다.
4: 그렇죠.
0: 같은 말을 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질적이게 느끼는 면이
4: 그렇죠.
0: 우리 그렇죠.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봤던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5: 네. 맞아요.
4: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배우게 된 그 배움의 기반이 다르다 보니까 생활이나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생각의 어떤 구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5: 맞아요.
4: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 왔더라도 너무나도 다르고 같은 말인 듯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과 또 함께 살아갈 때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다가오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0: 네. 아마 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탈북민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해야 할 노력도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4: 네.
0: 오늘 이 세 분 이분들은 이미 탈북민들과 교제와 교류를 많이 해본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인천에서 오신
5: 네.
0: 정실님 네. 어떠십니까? 만나본 탈북민.
5: 탈북민분들 제가 본 분들은요.
0: 네.
5: 정말 순수하세요.
4: 맞아요. 맞아요.
8: 네, 맞아요.
5: 정말 순수하시고 네. 이분 뭐 때가 묻지 않아요.

0: 않는 어떤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1: 맞아, 맞아.
0: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상처도 많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맞아요.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1: 네.
0: 한번 이렇게 친해지고 이분들과 어떤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면
1: 너무 정이 많죠.
0: 정도 많으시고
1: 네.
0: 또 사람 챙겨주시는
2: 맞아요, 맞아요.
0: 정말 가족이라고 이분들은 아예 생각을 하시면서
2: 맞죠, 맞죠.
0: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잘 챙겨주세요.
1: 오히려 맞아요, 이제 맞아요. 가족들을 두고 왔을 경우가 많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네.
1: 여기에서 맞아요. 쉽게 사람에게 또 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0: 있어요.
1: 거거든요.
0: 네. 외롭고 하시니까.
1: 네. 네. 순수하고 정말 따뜻한 분이다.
0: 네, 정도 네. 많고.
1: 네, 어떠세요?
3: 이게 확실히 여기로 넘어오신 분들은 좀 식구를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순수하시고 또 마음을 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0: 맞아요.
3: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가족처럼 다가가주면 대부분 이제 마음을 같이 열고 또 솔직한 얘기도 털어놓으면서 좀 가족이 좀 빨리 되는
1: 네.
3: 친밀해지는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순수함이
0: 맞아요.
3: 있다 보니까.
1: 근데 이제 네. 우리도 너무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다가가고 함께하려는 노력들이 옛날보다 뭔가 조금 어렵고
0: 없죠.
1: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0: 맞아요. 맞아요. 탈북민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도
1: 맞아요.
0: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요.
4: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사실 더 공동체를 좀 더 중요시하고 개인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좀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1: 네.
4: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많은 그런 리더들을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1: 네.
4: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탈북민분들과 교류가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0: 네.
4: 기대가 있습니다.
0: 네.
1: 또 반대로는 아 그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교회에서 자꾸 그 공동체 활동이나 함께하려고 연락했는데 그럼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
4: 물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물론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해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그 마음속에 외로움은 있다.
4: 맞아요.
1: 맞아요.
4: 네. 그래서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런 끈질김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에게.
0: 그리고 탈북민분들한테 저희 모임에 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들한테 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거나
1: 이거 중요하다.
0: 네, 같이 그들이 어떤 생활했던 문화나 이런 것들을
4: 맞아요,
0: 같이
4: 맞아요.
0: 나누는 게
4: 네.
0: 중요한 것 같아요.
4: 맞아, 맞아.
1: 사실은 우리도 좋은 마음에 초대하고
0: 그렇죠.
1: 네. 함께 빨리
0: 맞아요, 맞아요.
1: 어울리게 하고 적응시키려고
0: 네.
1: 하는 건데
0: 네.
1: 그분들이 혹시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0: 그렇죠.
1: 맞아요. 그분들의
2: 맞아요.
1: 어떤 뭐 생활 또
0: 네.
1: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2: 맞죠, 맞죠.
0: 네.
1: 아 이런 게 참 중요하겠다.
0: 네.
1: 시각이 좀 차이거든요.
0: 네.
3: 실제로 탈북민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뭔가 그 우리가 북한에서 배우던 사상 그런 걸 주입하는 거랑 뭔가 너무 다르지 않다. 막 이런 분위기 이런 말씀도
1: 좀 비슷하다.
3: 많이 네. 많이 하시잖아요.
1: 부담스러워하시죠.
3: 네. 저는 오해도 확실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한국 교회가 너무 좀 일적으로 탈북민분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정말 그 친밀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3: 끈질김도 끈질김인데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 되는
0: 맞아요.
3: 그렇게 깊어지면 뭔가 그런 게 좀 걷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그때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확실히 나오는.
0: 네.
3: 예.
1: 우리가 인간의 좀 좋지 않은 습성들 가운데 나와 뭔가 다르다. 외모라든지
4: 맞아요,
1: 말투라든지
4: 맞아요.
1: 심지어 출신 지역이 다르면
0: 네.
1: 또는 뭐 요즘에는 뭐 학력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구분 짓잖아요.
0: 그렇죠.
1: 나누잖아요.
3: 네.
1: 이거는 하나님의 이 그 가치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지역별로 나뉘는 것들 여러분이
0: 네.
1: 혹시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0: 네. 네. 맞습니다.
1: 특히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탈북민들을 만나고 해야지 우리가 복음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0: 그런
3: 네.
0: 맞습니다.
1: 라는
0: 네.
1: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예.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희 교회는 탈북민분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1: 네.
0: 저희 교회는 탈북민 예배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같이 예배드립니다.
1: 맞아요.
0: 남과 둘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4: 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0: 네.
1: 이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0: 네.
1: 탈북민분들만 따로
0: 그럼요.
1: 예배
0: 네.
1: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0: 맞아요.
1: 필요할 수도 있지만
0: 네.
1: 점차 함께하는
0: 네.
1: 그런 훈련이랄까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4: 정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마음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0: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정말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어찌 보면 다른 자, 나와는 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 조금 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갔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또 탈북민분들을 낫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르다고도 생각하면
1: 그럼요.
0: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왜냐면, 그런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들하고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생각을 하자.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에서는 탈북민 분들, 탈북민 형제 자매들과 먼저 교제를 해보고 함께 생활을 해봤던 극동 아카데미 수료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우리와 비슷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계실 텐데 주변에 탈북민 분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당부의 한마디씩 하시고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일단 저는 그 차별 없는 그 안경을 확실히 벗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무의식적으로 다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0: 맞아요, 맞아요.
2: 인지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르고 좀 가치관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피하는데 그걸 벗고 정말 그냥 한 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가족이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저희가 탈북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래야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도 적용할 일인 것
0: 아,
1: 같아요.
0: 당연합니다.
1: 네.
3: 당연합니다. 네, 저도 편견 없이 색안경 끼지 않고 그냥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탈북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의 어떤 생활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정말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1: 네.
3: 네.
0: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0: 진짜. 필요한 것
1: 무거운 사명감도 여러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냥 가볍게
0: 맞아요.
1: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밥 먹었어?
2: 네, 정말.
1: 아, 북한에선 어땠어?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3: 네.
1: 오늘 어땠어? 지난 한주잘 지냈어?
0: 맞아요,
2: 네.
0: 맞아요.
1: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면 서로
3: 네.
1: 분명히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게
3: 맞아요.
1: 되거든요.
3: 맞아요.
1: 매주 이렇게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마음도 좀 깊이 품어보시고 주변에 혹시 모를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교회든 또는 옆집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3: 네.
1: 탈북민 분들을 혹시 만난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조금씩 조금씩 한 발씩 다가간다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됨의 경험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남과 북이 하나 됐을 때
2: 네.
1: 큰 문제
0: 맞습니다.
1: 없이
0: 맞습니다.
1: 정말 하나
0: 진짜.
1: 될수 있습니다.
3: 네.
1: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0: 아멘.
1: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해 주신
2: 영수,
0: 복순이,
3: 정실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3: 너와 나의

0: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 텐데요. 굼떼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1: 네,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굼떼다 무슨 뜻일지 1번이 동작이 느리다, 2번이 대충 무면하다.
0: 네, 많은 분들이 찔림을 받고 계신가 봐요.
1: 아, 이게 뭐 느려서도 대충 무면해서도 네. 안 되겠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굼떼면 안 될 것 같아요.
0: 아, 그리고 특히 이 집안일 서로 나눠서 하기로 했으면 회사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일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나는 이거 이렇게 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좀 하기 귀찮으니까
1: 네.
0: 아, 핑계대고 이렇게 그럴 때 쓰는 말 굼떼지 맙시다.
1: 그래서 한 분은 네. 철저하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0: 그럼요, 그럼요.
1: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일도 굼떼게 해서는 안 되고
0: 아멘.
1: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는데
0: 네.
1: 사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서로 좀 힌트가 될 거예요.
0: 그럼요. 들어가시면 다른 분들이 남긴 문자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학수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도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추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저희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을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를.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그래서 오늘 이 선물 가운데 어떤 분이 당첨받으셔서 가져가실까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굼때다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대충대충 무면하다.
0: 맞아요.
1: 입니다.
0: 굼뜨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거는 좀 느릿느릿하는 거고 네. 굼때다는 대충 난감한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을 모면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1: 오늘 초등학교가 방학을 했나요?
0: 벌써요?
1: 초등학생 친구들이 같이 맞추는 경우가 있어서
0: 네.
1: 방학일지 현장체험학습일지 아무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2번이요 하면서 또 7320님도 같이 맞춰주셨고요.
0: 네.
1: 아, 저도 조금 찔리네요, 주님. 하시면서 1324님도 정답을 2번이라고 잘 보내주셨어요.
0: 네. 오늘도 저는 굼뜨지 않고 일하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9950님 문자 주셨고요.
1: 고향이 평양인 할머니께서 어린 저에게 느린 동작을 보시며, 굼떠. 왜 이렇게 굼떠?
0: 맞아요.
1: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0: 이때는 굼떠가 맞아요. 근데 굼때, 굼때다.
1: 네.
0: 이거는 모면할 때 대충대충 하기 싫어가지고 미룰 때 쓰는 말입니다. 오랜만에 딸집에

0: 와서 앉아서 OFP데이 들으면서 간만에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케이블카 다니는 모습도 보고 빨간 등대도 보이는 멋진 집입니다. 정답 2번 같아요. 2144님 문자 주셨는데 어느 동네예요? 이렇게 멋진 동네가 어딜까 궁금합니다. 자, 이분들 가운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1: 우리 아내가 대충대충 설거지해요 하셨던 0511님께 좀 위로를 함께 보내면서 선물
0: 네.
1: 보내드리고요. 은혜로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보내셨던 9192님도 드리고요. 아까 그 7살 딸이 맞췄던 그 방송 탔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답장 주셨는데 선물까지
0: 네.
1: 보내드릴게요. 8804님. 그리고 제가 좀더 선정해서 답장 드릴 텐데요.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0: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셨던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에 찾아온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누이들은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마르다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달려오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된 지 이미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21절과 3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따로 똑같이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자매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장 찾아오지 않으신 것이지요. 오히려 멈춰 계셨던 거지요.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비극, 그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처럼 상황을 원망하고 인간적인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그런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성경이 주는 답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원수가 주는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유대의 장례 문화는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통한 슬픔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유대 율법 가운데 미슈나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케보트, 케투봇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도 장례를 치르게 되면 피리 부는 그 슬픈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최소한 두 명은 고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문화였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곡을 해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존재에게 가족을 빼앗겼다는 그 현실을 더 생생하게 직면해야 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어떤 통념 가운데 영혼이 3일 동안은 몸 주위를 맴돌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몸 주위에 영혼이 있다. 그러나 4일째가 되면 몸이 부패하기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이 몸을 영원히 떠나게 된다. 그런 어떤 통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4일째의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은요, 그런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진 때였던 겁니다. 의학적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때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선포를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고백하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반응합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했던 앞에 그 원망 섞인 불평을 예수님께 똑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아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빨리 오시지요. 왜 안 오셨습니까? 계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안 계시니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습니까? 삼남매 중에 막내인 마리아의 원망 섞인 슬픔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정이 격해지십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요,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마음의 비통함보다는 꾸짖다, 분노하다 그렇게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 가운데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이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머리에 붓는 일이 있지요.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그 아깝게 왜 붓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왜 그렇게 낭비를 하냐? 분노하며 이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엠브리 마오마이입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물론 그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이 단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또한 불쌍히 여기사라는 번역된 단어도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그저 마리아와 유대인에 대해서 연민을 느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것을 넘습니다.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셨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두 단어가 뭘 말합니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반영한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가슴에 답답함을

사람을 느끼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은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셨습니다. 왜 분노와 가슴의 답답함을 느끼신 겁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실 건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죠. 답답해 하신 거죠.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아직 마리아에게는 오빠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답답해하셨다. 조금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답답함은요, 죽음이 만들어낸 처참한 현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상실한 그 인간의 현실과 실존, 그 처참한 현실 앞에서 애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은 그런 현실을 만들어낸 죄악과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답답함을 느끼셨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슬피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만든 이 죄악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인간의 처참한 현실 앞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신 거지요. 그리고 이 분노는요,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을 위한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고 부활하시도록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한 그 동력은요, 바로 이 땅에 죽음을 가져온 악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준 그 악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왜 분노하신 겁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거룩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도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악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게 된 겁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다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에서 교만에서 나오는 분노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분노입니다. 하지만 죄와 사탄이 가져온 그 죽음과 질병과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비분강개하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 안에도 있는 정당한 분노라는 겁니다. 아담이 반역한 이후로 이 죽음이라는 존재가 악독한 침략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본래 선한 세계였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육체와 세계가 썩어짐에 종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세계가 이렇게 처한 상황을 부당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와 전쟁을 하신 거죠.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는 마귀의 일이 멸절되는 것이죠. 사망과 저주가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던 그 영생이, 그 복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이 비극 앞에서 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몰고 온 사탄에 대해, 죄악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동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죄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기심과 혈기에서 나오는 분노는 거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의와 죄악과 사망에 맞서서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분노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의 동력으로 삼아서 죄와 사탄에 맞서시고

기도로 싸워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과 연대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요, 덕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 덕목에 대해서.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대해서요, 이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감정은 결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면, 또 신을 닮은 철학자라면 감정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고통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신이라는 개념은 형용모순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눈물을 흘리나? 신은 감정이 없어야 되고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신 거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차갑고 감정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인격적인 신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신인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그립니까? 우주를 존재케 하신 영원한 로고스다. 무리를 걷는 분이다. 자연에게 명령하는 분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분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입니까? 나사로의 여동생들의 그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으로, 연대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감각한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안타까워하시는 신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즉 질병을 아는 자라. 히브리서 기자도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과연 예수님은요,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이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신 겁니다. 죄악과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이란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가혹한 형벌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인간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동참하신 거죠. 자기의 생명을 들여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신 거죠. 병과 죽음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셨고 인간과 연대하신 겁니다. 앞서 말한 죄와 사탄에 대한 분노만이 예수님의 유일한 동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동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연민, 우리를 향한 연대, 그런 마음이야말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 또 하나의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인격적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민과 연대가 동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가족들에 대해서 연대의 눈물을 흘리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과 연대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계신 환우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위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서 그의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연민과 연대의 모습입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따스한 손발이 되셔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의 영과 육을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6, 37절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오해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감상적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하반절에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어떻게 본 겁니까? 나사로를 정말 아끼셨구나,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그를 고치거나 다시 살릴 능력은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감상적인 오해를 한 거죠. 두 번째 부류는 논리적인 오해를 한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 어떻게 본 겁니까?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능력을 가진 자라면 좀 빨리 와가지고 나사로가 아예 죽지 않게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늦게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골든타임을 늦어버린, 놓쳐버린 한심한 사람으로 그렇게 본 거죠. 이 사람이 맹인은 고쳐놓고 자기 친구 나사로는 못 살리고 죽게 했구나. 이 사람이라는 표현에 그들의 냉소와 빈정됨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들의 말에 좀 동의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즉시 베다니로 오셨다면, 나사로를 고쳐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더 큰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은 구원을 행할 기회를 흘려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슷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부러 지체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이를 주실 수 있었는데 언제 주실까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빨리 주지 않으신 거죠. 언제 주십니까? 아예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삭을 잉태케 하셨다, 이삭을 낳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부러 사라의 태에 아이를 주는 걸 지체하신 거죠. 가임 연령이 지난 후에 이삭이 잉태되고 태어나게 함으로 이삭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누구나 알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집트에서 고생하며 고난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몇 년을 지체하셨을까요? 400년을 지체하셨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게 그냥 놔두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열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는 거죠. 해방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 족속들을 물리쳐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도 지체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는요 온종일 죽은 자의 영역에 머물러 계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영역을 견뎌내신 후에 인간의 논리로 볼 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바로 주일 아침에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0: 하나님께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고통이 아예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혹은 고통이 눈앞에 찾아왔다면 하나님 즉시 제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 움직이시는 겁니다. 고통과 질병과 갈등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은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셨죠. 나사로를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려고, 다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식이 많으시므로,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므로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실패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해 섭리로 인한 지체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좁은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성급한 시간표를 포기하십시오. 내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섭리를 믿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뢰와 순종의 걸음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도 사망 권세에 대해, 그 악과 죄악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탄의 회방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연대의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의 섭리를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77-6091, 052-277-6091번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에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가 잠깐 중단됐던 분들, 하나님하고 친했다가 잠깐 지금 떨어져 계시는 분들, 다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라디오로 가까이 가까이 오시고요. 이 시간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새깨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 그 자리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라디오로도 듣고 계시는 분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듣고 계신 분 계시죠 자 여러분의 그 장소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아뢰고 기도가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잠깐 떠나 계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네, 전국 생방송으로 이 시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그 은혜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부르고 싶은 여러분의 찬양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 극동방송의 수신문자인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한 곡 다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이면 더 좋아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예전에 내가 참 이 찬양 좋아하는데 이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 참 뜨겁게 만났었는데 그런 찬양 그 사연과 같이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요즘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이유 사연도 적어주셔도 좋고 그런 거 못 적으시면 제목만 적어주셔도 좋고 여러분의 받는 은혜도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그리고 건반의 안은비 자매님 오셨습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일주일이 이제 금방 가죠?
1: 네.
0: 금방 갑니다. 예.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고.

0: 싶고요.
1: 예, 예.
0: 요즘에 주위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1: 네.
0: 주위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1: 너무 예. 잘 듣고 있다고.
0: 잘 듣고 있다고? 네. 예.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1: 예.
0: 예.
1: 감동받으신 분도 계셨어가지고 저도 예. 반대로 또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0: 지난주에 이제 우리 찬양하다가 부모님 얘기 나와가지고 네. 우리 집사님 이렇게 울먹울먹 많이 하셨잖아요.
1: 네, 네.
0: 지난주 부모님 들으셨을까요? 이 방송?
1: 안 들으신 것 같아요.
0: 아, 지난주도 못 들으셨구나. 네,
1: 안 들으신 척을 하시는 건지 아.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0: 그러니까 들었지만 아유 안 들었다
1: 네.
0: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1: 네.
0: 예. 자, 아버님과 어머님을 비롯해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특별히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계신 분들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메말라 있다, 오늘 이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아는 노래든 모르는 노래든 여러분께서 신청하셔도 좋고 운전하시는 분들 신청 못하셔도 그 안에서 부흥회, 일일 부흥회로 삼으셔서 소리내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첫 곡 어떤 곡 가져오셨죠?
1: 네, 미랄 가져왔습니다.
0: 미랄. 아, 미랄. 이 천관웅 목사님 옛날에
1: 예.
0: 참 많이 예, 이렇게 방송에서도 소개도 하고 많이 들었던 곡인데
1: 네.
0: 참 오래간만에 네. 접하게 되네요. 왜 이 찬양을 특별히 선택하셨나요?
1: 저 일본 유학했을 때
0: 네.
1: 그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믿어가지고 그 찬양 듣는 그 시대적인 그 찬양이 막 뒤죽박죽인데
0: 네.
1: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그때는 죽어야 된다?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거를 느꼈었는데
0: 네.
1: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0: 네.
1: 이 찬양을 좀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0: 미랄, 이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고
1: 네.
0: 예수님께서 이제 미랄이 되셨잖아요.
1: 네.
0: 본인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에겐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우리도 미랄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 아멘.
0: 쉽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를 더 내려놓고 이런 결심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이 시간 불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그 받는 은혜 신청곡들 샵 1069번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를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미랄이 되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 닮는 제자 되기 소망하고 우리도 미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내 욕심대로 내 것만 챙기면서 미랄이 되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1: 아멘.
0: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1: 아멘.
0: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우리의 미랄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이 가사가 참 저는 다가오네요.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이 극동방송, 또 새끼라. 이렇게 한명한 명,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 그 영혼 통해서 또 다른 또 열매가 있고, 또 있고, 참, 그 영적인 재미가 있고요. 감사하게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아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 아멘.
0: 자, 지금 여러분께서 문자 또 앱으로 주고 계십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인데 문자도 주시고, 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무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2046번님 반갑습니다. 시흥에서, 양평에서, 인천에서, 예산에서, 부산에서, 광명 하얀동에서 선물도 잘 받으셨다고. 송파에서, 침상에서 듣고 있어요. 거동이 어려워 나갈 순 없지만 극동방송 덕분에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예, 고맙다고. 8383번님도 오셨네요. 비가 오는 곳도 있나 봐요. 예, 비 오는 게 상관없이 동성중학교 전도 가요. 차에 막 올랐는데 비가 그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경남 고성에서 듣고 있다고요. 고성에 보니까 경남에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그래요.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복음성가 오신실하신 주, 이 곡을 신청하셨네요.

0: 친구들도 빛의 주님이 주신 그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 네.
0: 골라봤습니다.
1: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0: 네.
1: 어둠 속에서 영상만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어둠을 물리치고
0: 아멘.
1: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게 참 본인도 그 빛으로 나오고
0: 네.
1: 또 이렇게 본인들도 이렇게 전도하는 청소년 청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 네.
1: 예. 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 찬송 부릅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중3 말에 친구가 전도해서 다니게 됐던 성결교회, 그때 처음 부흥회라는 집회 때 두 손 들고 따라 부르던 찬양이 있었네요. 40년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그날처럼 뜨겁게 부르고 싶다고 2589번님. 그래요. 예. 어디서 부르시는지 혼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오늘 불러보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제왕절개 수술할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데 수술실에 찬양이 흘러나와서 수술의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어 눈물 흘린 기억이 난다고요. 이야, 제가 아는 우리 원장님들 가운데서 수술실에서 극동방송 트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극동방송을 트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찬양을 트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찬양이 나왔군요. 극동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셋째 아이가 64일째 고열 나서 응급실 갔었는데 이 찬양 틀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

0: 갑자기 열이 정상으로 돌아왔었어요.
1: 주가 일하시네. 두 분 아시죠? 주가 일하시네. 이따가 한번 주가 일하시네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신실하신주 신청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잠깐만요. 6765번님 6765번님께서 신청한 곡인데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신실하신 주가 이제 찬송가도 있지만 복음성가도 있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곡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보다 이 찬양을 좀 많이 더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1: 저도 그러니까 이게 더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0: 예. 그러면서 이제 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더 믿으려고 막 애쓰고 안간힘 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0: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들 받고 계십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존귀한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첫 찬송 듣는 내내 울컥 하서 울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도 울면서 찬양이 참 힘차고 은혜가 있어요 라고 7819번님 미랄 처음부터 이제 이게 울컥울컥 하셨나봐요. 와, 요새 참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다고 0894번님 아이고 그렇구나. 얼마 전 눈에 이상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보여가지고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아 그렇구나. 눈에 또 이상이 오셨나봐요. 그렇군요. 자, 가산동 일터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미랄 저도 들으면서 같이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네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1: 아멘.
0: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7095번님 집사님 읽어주시죠.
1: 법원 업무 마치고 운전하는데 새끼라 라디오 예배와 함께하네요. 뜻밖의 선물 같아요. 마음이 평안할 때 나태해지기도 해요. 복음 전파는 누구에게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삶의 무기력을 떨쳐냅니다.
0: 네. 예, 그렇게 이렇게 우리 7095번님께서 선물이라고 뜻밖의 선물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또 힘차게 지금 또 도전하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나신다고 우리 5189번님 오셨고요. 성남에서 우리 택시 기사님. 이 택시 기사님은 우리 새끼라에 올해 초에 전화 연결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방학 중에 계시다가 교회 잘 다니시는 우리 기사님이세요.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아우 와.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아까 찬송 이건 이제 신청곡이었잖아요. 이렇게 제목부터가 딱 이렇게 도전되는 찬양이에요.
1: 네.
0: 내가 일하시네. 내가 일한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근데 이제 주가 일하실 때 보면은 광야를 지날 때 일하시거나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아 이렇게 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광야에서 일하실 때가 많고 우리가 빈손 됐을 때
1: 네.
0: 일하실 때가 빈손 될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고 마음의 빈손.
1: 네.
0: 예. 자, 이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 3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또 건반의 아는비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0505번이
1: 삶이 너무 힘들어서 찬양에 근근히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 주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길을 여시는 주님 치워주시고 살아갈 힘 주소서 주만 아십니다. 매일 주어진 은혜가 정말 살아갈 힘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 감사합니다.
0: 아멘. 아멘. 아유 그렇구나. 찬양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우리 0505번님 오늘도 더 힘내시고 주님의 위로 많이 받으시고요.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요새 힘듦으로 내일이 안 되길 바래서 눈 감기 싫고 아침에는 오늘을 맞이하기 힘들어 눈뜨기가 싫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며 밤낮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주시는 새 힘 얻고 싶습니다. 빛나는 아침 맞이하고 싶다고 2491번인 아 그래요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요. 나만의 예배당 차 아닙니다. 아 그렇죠.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3082번이 차 안에서 지금 혼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만의 예배당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장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눈물 난다고요. 앱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잠깐만요. 넘어가 버렸는데 2782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창원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반 일할 때 새끼라 매일 찾아 들으려 하는데 눈물 난다고. 와 우리 또 기사님께서 창원에서 이 버스 기사님들이 용감하게 이렇게 극동방송을 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택시기사님들도 그렇고요.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5721번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주를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잠깐 이제 아까 로고송 나갈 때 저 이 찬양 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 곡을 좋아하세요?
1: 거의 저는 네. 약간 제 삶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

0: 있고 또 그게 어 도전이 되는 일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시험이도 많이 오다 보니까 유혹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찬양이 약간 이렇게 힘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1: 네네.
0: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1: 그래요. 이 찬양의 가사가 보면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러잖아요.
0: 가사가 좀 직접적이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더
1: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전쟁이야 전쟁 뭐 이러기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 모든 것들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이라는 가사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청년 때였나? 근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 새벽에 다그 예배당을 꽉 차고 있었어요. 근데 부목사님께서 아마 찬양 인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새벽에 이 찬양을 인도를 하셨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큰 예배당에서 손을 탁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면서 막큰 소리로 새벽에 막 부르다가 이 찬양을 딱 불렀는데 와, 그때 어떤 그 감동이 아, 진짜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구나. 그분께 다 맡겨야겠구나.
0: 아멘.
1: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바로 주를 찬양이라는 곡 함께 올려드리시죠.

0: 아까 말씀드린 막그 상황도 떠오르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찬양했던 그 새벽 시간이 떠오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찬양을 아마 소리 높여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쵸?
1: 예. 저도 차에 있었으면 엄청 불렀을 것
0: 그니까요.
1: 같아요.
0: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1: 아멘.
0: 마음 아프신 분들 모두 힘내세요. 6024번님 이렇게 또 오셨고. 날씨는 덥고 꿀꿀하지만요. 라디오 앱이 참 좋습니다.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찬양 함께 하고 있다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또 새끼라를 지금 청취하면서 또 아이 학원 데려다주면서 차 안에서 대기 중에 혼자만의 찬양, 주를 찬양, 1478번님 이렇게 또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8417번님도 오셨네요.
1: 내 안의 중독이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영적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0: 그러니까 유독 보면요, 이 라디오 예배할 때 아프시고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고, 원래 많이 듣고 계시지만 이 시간에 더 들으시면서 문자를 이렇게 용기 있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이 시간에 다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신청곡들 지금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 자, 어떤 거를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요. 예. 부산에서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 오늘 가족하고 경남 하동 갔다 오셨다고, 오고 가는 길 예배 장소가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긴 방학이었던 남자친구가 어느새 제 옆에 같이 교회에서 집사이자 어린이 부장이 되었네요. 와,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8417번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8417번님, 옆에서, 이제 옆에, 어느새 옆에, 남편이란 얘기인가요? 그러겠죠?
1: 예.
0: 예. 남자친구가 어느새, 남편일 것 같아요. 남편 이름하고 주소, 한번 보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 읽었던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이 있는데요. 야, 오늘 보니까 이 곡도 예전에 많이 불렀던 이 찬양 아시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게 이제 후렴구가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넌날 누구라고 생각해?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말씀이 들어있는 찬양. 바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예전에 그 두란노 찬양 아세요? 경배와 찬양?
0: 아, 네.
1: 큰 장소에서
0: 예.
1: 막 그 하영인 선교사님.
0: 네네. 네.
1: 정말 많은 분들하고 막 떼창으로 이걸 막 불렀던 그 기억이 있어요.
0: 네.
1: 예수는 그리스도.
0: 아멘.
1: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날을 꿈꿔봅니다. 꿈꿔봐요.
0: 아멘.
1: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많은 신청곡들 다 하지는 못하지만요.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이 정말 많은 이 세상이 천국이랍니다.
0: 아멘.
1: 주 예수와 동행하니 천국이래요. 천국.
0: 아멘.
1: 네. 자, 동탄에서 엠버스 기사님 잘 듣고 계시고 야, 경남 창원에서 예 듣고 계십니다. 40년쯤에 아 사랑의 종소리. 아 이것도 정말 옛날 곡인데 외삼촌이 집에 오셔가지고 가끔 불러줬던 찬양이라고. 강릉 갔다가 집에 가시는 길에 또 3532번님도 오셨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소개하지 못하고 부르지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에 또 저희가 라이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방학인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교회를 쉬고 있는 방학생들 방학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후에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건반의 아는비 자매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의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언제나 신실하셨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작은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각자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남기를 원하고 신실하신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가족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할 때는 같은 문화권,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할 때는 타 문화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나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하여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최선의 유일의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 주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니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는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내 뭐 주님께 드리니까 우리 죄 그 빚을 갚는 길이 뭐냐?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선교했을 때 유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선교의 불이 꺼지고 그 선교의 열정이 미국으로 옮겨갔을 때 미국이 세계 최대 부강한 나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된 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사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설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경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세가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 제1주의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우리가 하려면 주님의 영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껏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교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즉

직접 이 안디옥 교회에 명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시킨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서 그 다섯 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그 교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바나바 바울을 세워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면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로 만들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늘날 교회 신자는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제자는 참 찾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닮은 꼴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스승님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가서 걸핏하면 막 욕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싸우고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욱해갖고 들러없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고, 걸핏하면 욕하고 싸우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착한 사람이 되어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남을 살리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과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길의 그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만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예수님 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있었어요. 다 외웠던 말씀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 오실지 모르니 살아나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자.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70년쯤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혼집을 둘러싸고 있다가 속옷도 아니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그 붙잡히지 않으려고 혼집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웃지만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어려움 당할 때는 고개를 돌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세 번째 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을 때는 우리가 희망이 없어, 옛날처럼 고개나 다시 잡으러 가지, 다시 어부가 돼갖고 저 갈릴리까지 올라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 없이 그물을 던지고 던져봐야 그물이 잡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여조수목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들 주님께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막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이렇게 연주하는 재능을 주신 분은 그것을 주님을 찬양하고 의사는 병 고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고 간호사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교사는 주님의 은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럼 이상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뚜루 신학대원의 석좌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것, 그 문화 속에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옛날에 고기 잡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올라온 것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밤새서 그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동틀 쪽에 갈릴리 호수 저 그편 끝에서 누가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린 빈배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은혜로 그물을 던지면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빈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득 찬 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빈배 인생입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빈배가 가득하게 차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배가 가득한 그러한 축복을 받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에 기도 제목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평양 제일의 깡패로 유명했던 이기풍, 이분이 나중에 귀한 주의종이 되고 우리 한국의 첫 선교사가 되고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평양 가난한 농민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배층, 권력층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항 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웬 서양인이 서투 조선말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0: 존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듣기는 서양인들이 조선을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하고 있던 차에 분을 참지 못하고 돌멩이를 들어서 던졌는데 그만 턱이 깨지고 피가 흘렸습니다. 그 쓰러졌는데 그 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무엘 마페 박사인데 한국 이름이 마포삼열 박사고 이분이 평양에서 숭실대학교를 세운 분이고요. 한국의 초대교회 큰 역사를 이룬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피터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깡패들 데리고 와서 교회를 때려 부수셨습니다. 선교사의 턱을 부서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난 이 이기풍 깡패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예수라는 걸 전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딱 때려 부셨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은지 모르겠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던 사울처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위험을 피해서 원산으로 편안을 갔다가 다시 또 한 번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윌리엄 수알른 선교사를 만납니다. 수알른 선교사님이 그를 보자마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로 꼬꾸라졌습니다. 29살 나이에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돌을 던져 다치게 했던 마포 삼열 박사를 찾아갑니다. 마페 박사를 찾아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제가 당신에게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히고 이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마포 삼열 박사는 그를 품에 안고 같이 울면서 앞으로 함께 주임을 하자. 그래서 이 깡패였던 이기풍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주의종이 되는데 평양일 때 깡패가 변해서 목사 됐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그는 장대형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한국 최초의 7명 목사 가운데 한 명이 돼가지고 그 당시 언어와 풍습에 따라서 마치 외국같이 여기고 있던 제주도의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가는데 그 목포에서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 전화를 당하고 어려움 겪고 또 제주도에 가보니까 완전히 미신으로 가득 차서 이상한 서양 도를 전한다고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섬겼는데 뱀 귀신을 섬겼습니다. 구렁이 귀신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님이 1950년도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보니까 해녀들이 집집마다 구렁이 귀신을 신을 섬기는데 물질 하러 가기 전에 그 안방에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구렁이가 내려와서 그걸 먹고 밤에 들어와서 또 그걸 젖히고 또 음식을 차려놓고 그게 해너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구렁이 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아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돌을 던지고 뭐 피청해야 되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도 병자를 치료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자 복음이 제주 전역에 전파되어서 14년 동안 제주에 30여 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믿음직에다가 감옥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1942년에 그는 마침내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의 딸에게 이사례라고 하는 권사님에게 남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례야, 첫째 내 친구가 아주 슬프고 고통을 당할 때 즉시 그 친구의 슬픔과 고통을 내 슬픔으로 바꾸어 생각하고 즉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잘 참되 10번, 20번 혹은 50번이 아니고 100번이라도 참고 견디는 것을 간단하게 100인, 100번이라도 견디는 인내이라고 한다.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언제나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고 내 친구를 항상 칭찬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깡패였던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교훈을 가정에 남겨놓아서 그 딸이 이 내용을 다 기록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잠깐 아침 한겨처럼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데 예수 잘 믿고 제자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받는 주님의 견인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지역번호 02-6181-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죠. 아마 어젯밤에 개표방송 보느라 잠 설친 분 많으실 텐데요. 어제 한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한 표가 쥔 580조의 가치.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등 4,200여 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했는데요. 그들이 모두 지자체의 예산과 재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재정 규모만 무려 580조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행사하는 이 한 표가 별것 아닌 듯 작아 보여도 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무성한 잎과 열매를 맺는 나무 한 그루도 사실 그 첫 시작은 작은 밀알, 작은 씨앗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온전히 들여져 땅에 심겨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밀알을 자라게 하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때에 따라 주셔서 무럭무럭 자라 결국은 열매 맺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 일상의 작은 한 걸음이 주님께서 큰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작지만 크고 멋진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천관웅의 미랄,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송가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두 곡으로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령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뭔가 일단 심어줘야죠. 누군가는 자신의 것을 내어 씨앗으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마치 한 알의 미랄처럼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나의 시간으로, 또 나의 물질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더 참고 나 자신을 꺾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의 일상을 미랄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심어간다면 주님께서 언젠가는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런 일상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찬양 저 많이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가사에 성경 말씀이 새겨진 곡들로 엮어드리고자 합니다. 제 멘트를 되도록 줄이고요. 찬양 속에 말씀이 선포되는 곡들을 계속 이어드릴 텐데 여러분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찬양 가운데 기도도 올려드리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무인의 찬양으로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사로 삼은 찬양이고요. 이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박신아 과여의 합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삼았지만 오늘은 찬양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성경 말씀의 메시지나 성경 구절을 있는 그대로 가사로 삼은 찬양곡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찬양을 멘트 없이 쭉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그리고 주님께 우리도 그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시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0: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1: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0: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1: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0: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1: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세제를 드립니다.
0: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1: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찬양 가사 안에 성경구절 메시지와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찬양곡들로 엮어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찬양 함께하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말씀 선포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도 성경 말씀을 가사로 삼은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오롯이

가사로 삼은 찬양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동방현주의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죄에 대한 승리를 얻으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믿는 자들을 위해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5장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크신 축복과 유익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6장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7장을 통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죄를 짓거나 불법을 행할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나라는 대명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적인 갈등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구절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지만 15분도 채 되지 않아 멍하니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잠들어 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싶었던 일, 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았던 일, 잠드는 것은 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로 한 시간 동안 기도해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종교적 교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해냈어, 다른 사람들도 다 잠드는데도 나는 앉아, 난 정말 영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되지 않은 죄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원치 않았던 일, 즉 자신의 영적 성취에 대해 교만해지는 것을 당신은 해버렸고, 원했던 일, 다시 말해 겸손해지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되지 않은 죄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예시 중 하나일 뿐입니다. 17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20절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현재 시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믿는 자로서 겪었던 경험이며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악된 삶을 살았거나 죄에 압도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아직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 때문에 믿는 자로서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는 자 안에 있는 새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섬깁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본성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 새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새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소유하게 된 것은 바로 새로운 본성, 즉 새로운 신성한 생명입니다.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믿는 자 안에 있는 새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섬깁니다.

0: 둘째, 믿는 자 안에 있는 옛 본성은 죄의 율법을 섬깁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은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 즉 죄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죄의 본성은 우리 몸 안에서 악한 원리라 법처럼 작용하여 항상 새 본성의 욕망을 이기려 하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죄성은 결코 개혁되지 않습니다. 죄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에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생각만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주 다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오늘 밤 누가 중요한 경기에서 이길지,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까지 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죄의 법이 작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24절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무엇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25절에서 그 해결책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지게 될 죄성을 다루는 해결책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구원의 열쇠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인 것처럼 성화의 열쇠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더욱 일치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성화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우리의 관심을 누구, 즉 주님 자신에게 집중할 때 옵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도는 결국 신뢰의 싸움이다. 여진구님의 저서 하나님의 막내아들이라는 책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는 결국 신뢰의 싸움이다. 만약 5년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라는 확약서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기도에는 보증서가 없다.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 여러분과 이 말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오늘도 그렇게 믿으며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강세영입니다.

첫 곡 웨이메이커 함께 나눴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Miracle Worker, 기적을 베푸시는 분,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오늘 이렇게 고백했죠. 그분이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과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한 곡 한 곡 정성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신청곡도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보내주세요. 샵 3927번 우물정 3927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선별해서 띄워드리고요. 음악이 꽃피는 시간 극동방송 앱 들어오셔서 울산 클릭하시고 음악꽃 사연창에 사연을 쓰시면

찬송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이 참 좋습니다. Marvelous Grace of Our Loving Lord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marvelous라는 단어는 어떤 great, 뭐 greatest 이런 것과는 조금 더 다르게 엄청 막 극찬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정말 멋있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아마 우리말로는 예전에 번안했으니까 놀랍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뭐 크신 주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놀랍고 멋지고, 근데 놀랍다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뭐랄까요? 조금 더 느낌이 더 들어가야 이 marvelous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영어 제목도 좋아서 잠시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일부분을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는 정말 유명한 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앞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당시에 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뭐 누구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여러 가지 계파들이 나뉘어서

그래서 사람을 막 따르며 그러고 있었죠. 바울은 너무나 선명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메시지 중에서 진짜 가짜가 구별되지 않을 때 정말 정확하게 쓸수 있는 기준 하나는 그 메시지가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인 것 같아요.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면 사실은 복음적인 내용이라고 뭐다 판단할 순 없겠지만 가장 쉬운 잣대는 저는 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막 유려하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람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메시지는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가짜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좀 선별하시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신다면 바울의 이 고백은 얼마나 정확한 복음 전파인지. 바울은 도대체 뭐냐?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냥 하나님께 상을 받는, 행한 대로 상을 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들일 뿐이다. 나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터를 닦으실 이 오직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그 본질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떤 막힌 담들이 생길 때 누군가에게 기대가는 것도 좋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 우리가 정말 말씀드려야 하는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께 말하고 그분께 답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어갈게요.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이 너의 앞길을 막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만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염려하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면 돼. 어떤 찬송의 가사를 살짝 우리말처럼 바꿔봤습니다. 어떤 찬송 같으신가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라고 말하는 그 찬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3절 가사를 살짝 바꿔서 여러분께 말을 건네는 것처럼 해봤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지 않나요? 평소엔 재미없고 딱딱한 찬송이 조금만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바꾸니까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1절도 한번 바꿔볼까요? 세상 살아가다 풍파를 만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약해질 대로 약해진 마음이 낙심하게 된 그때 그동안 너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야. 훨씬 가까이 다가오죠. 참 위로가 되는 찬송입니다. 오늘의 음악 묵상은 이 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께 꼭 위로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음악 묵상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정말 풍파를 만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죠. 약해지고 약해져서 마음이 낙심으로 치달을 그때에 그동안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을 좋았던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상황 가운데도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사 안 하고 원망한다고 해도 우리의 상황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망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망 뭐 예를 들어 한만번 해서 상황 바뀌면 원망하는 거죠. 근데 안 바뀌잖아요. 전혀. 원망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내 마음만 지옥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그 상처의 자리로 다시 끌고 가는 것뿐이니까. 감사하라가 단지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주셨는데 네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믿음이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정말 지옥 같은 상황 그 속에서 우리가 자꾸 그 상황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그 상황을 빠져나와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원망을 하면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알알이 그 고통을 느끼면서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한 시간이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행복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음악이 꽃피는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네요. 그래도 인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잘했습니다.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강세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반드시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요.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또 회개함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 이렇듯 갑작스러운 재앙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도 출발합니다.

트리니티 앨범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송정미의 나의 기도 그리고 페르난도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름다운 현악기 소리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들어오셨고요. 기회를 꼭 잡고 이 시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 가운데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5879번님께서 신청 찬양 보내주셨어요. 주님 항상 함께 계십니다. 기쁘고 기쁘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이 찬송 신청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지선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건희 2집 앨범에 실린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배주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곳곳에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정자레가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나를 위하여 김관호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가라는 찬양이었고요. 오늘도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 삶의 노래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힘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새 힘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쳐 세상을 치유하는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진도가 안 나가고 막힐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듣고 또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늘까지 14번의 요한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가 제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문을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웠고 무엇보다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해석하기도 힘들고 온갖 질문들이 생기는 본문을 어떻게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라고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영감이 차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이럴 때마다 다가와서 또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떨어뜨리지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제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잘 정리해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물론 오늘 그 작업을 다 마치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잘 해내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설교 준비가

힘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안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거하는 자,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다니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 있는 자들,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죄를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지었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전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앉아있고 아주 점잖게 시쳇말로 거룩하게 앉아있어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CCTV가 있다면 저는 오늘 부끄러워서 감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 주에도 틀림없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이지요. 말씀이 틀렸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하지만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조금 아니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오늘 본문대로 하면 지난주에 죄를 지은 우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어나온 구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두 번 나왔다는 말은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고 확인 사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 다음

것들이 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한 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자주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죠. 전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말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맞죠?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답답하다고 해도, 아무리 혼란스럽다고 해도 살아보니까 성경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 또한 선뜻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에서 숱한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든지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살인과 같은 극악 무도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평소에 쉽게 가볍게 짓는 그런 죄가 아니고 살인과 성범죄와 같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강력 범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득력이 있나요? 네, 설득력이 있죠.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차등을 나눕니다. 죄 질에 따라서 법원의 형량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 본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죄는 100kg짜리 죄고 어떤 죄는 1g짜리 죄다, 그런 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 이 해석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면피용 해석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살인이나 성범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그런 극찬을 받은 다윗이니까 참 신자, 좋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욕정에 사로잡혀서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한 여인을 욕보인 것을 넘어서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신자도 성도도 얼마든지 극악무도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로 작정해서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은 결단코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르고 정말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그럴 경우가 있죠. 정상 참작이니 뭐 정당방위니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고의로 짓지 않는 죄가 있을까요? 말은 모르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모르고 했으면 그렇게 숨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들킬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조심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발적으로 했다면 왜 눈도 제대로 맞

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말도 더듬습니까? 이처럼 고의로 짓는 죄 없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해석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명색이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내놓은 이유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니까 덜컥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고 하니까 그것이 영 못마땅한 것입니다.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이 말씀과 내 상황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조화시켜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 신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런 해석을 내놓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문제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9절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과목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어에 대한 공부입니다. 저와 같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일반대를 나온 다음에 신학 신대원에 온 학생들은 입학하기 전에 계절 학기를 통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기초를 배웁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시간에 제법 많은 학생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신학 공부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원어를 배우지만 목회 현장이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원어를 접할 기회가 자주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도 히브리어 강독을 다 했거든요. 다 마스터하고 신대원에 갔거든요. 그런데도 목회 현장에서는 실제로 원어를 살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어에는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무슨 시제일까요? 무슨 시제냐면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시제라고요? 현재 시제.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뭔가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시제를 반영을 해서 6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앞서 다윗을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파렴치한 강간범이 되고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런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막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거침없이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 즉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 죄를 끊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심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씨가 심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 있으니까 우리는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당연히 마귀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니,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 불가능합니다. 저희 둘째 딸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둘째 딸 얼굴을 아시는 분은 저를 닮은 것 같습니까? 제 아내를 닮은 것 같습니까? 거침없이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진 준비하면 저희 후폭풍이 너무 심할 것 같아가지고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딸은 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어릴 때는 저희 딸이 영락없이 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빠 많이 닮았다, 아빠 많이 닮았다. 그러다가 인물이 좀 나고 좀 예뻐지기 시작하니까 엄마 닮았다,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싫어하는 딸이 엄마 닮았다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 본들 제 딸은 저를 닮았습니다. 왜요? 저의 유전자, 저의 DNA, 저의 씨를 통해서 딸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씨가 심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 있거든요. 그 씨가 자라서 막 드러나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담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백성,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소망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만나게 될 우리, 주님을 코앞에서 보게 될 텐데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만나게 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언젠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게 될 텐데, 죄를 지어 초췌한 몰골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이것만 생각을 해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고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막사의사상을 받았고 바보의사,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고 정말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본래 평양에서 의사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1951년 일사후퇴 때 미군이 오더니 트럭에다가 환자들을 막 실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돌보던 환자들 미군들이 다 실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돌보던 환자인데 의사가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가족들 돌볼 겨를도 없이, 인사도 할 겨를도 없이 차에 올라타서 그 길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 차가 남한으로 가고 있다, 그 가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북한에 남겨 이제는

0: 아내와 사남매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인들이 박사님 재혼은 좀 하십시오. 재혼하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자주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 박사님은 끝까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를 만날 날이 반드시 있을 텐데 재혼을 왜 합니까? 이북에 있을 때 결혼한 지 15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텐마루에서 책을 읽고 아내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나는 우리의 사랑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거나 헤어지더라도 영원하리라는 믿음을 갑자기 갖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살아생전 아내를 보기 원하지만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저 고향, 저 천국에서도 영원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물론 재혼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습니다. 길어도 몇십 년 사는 이 땅의 부부도 다시 만날 소망 가지고 자신을 지킨다면,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될 우리,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될 그날을 정말로 고대한다면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가꾸고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심겨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도 하고,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거룩하게 살게 하시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4-91번 052-254-0091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 방송 전도 프로젝트 언양 제자들 교회 이영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언양 제자들 교회 이영우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랑자, 유랑자라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 순례자라고도 합니다. 방랑자의 삶은 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삽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편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니까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방랑자의 내면에 공허함과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공포가 그 삶을 짓누릅니다.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쾌락과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랑자들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방랑자, 유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랑자는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들의 아비가 되어 그들을 거짓으로 사로잡아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게 합니다. 방랑자는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도 모르고 벗어날 힘도 없으며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토굴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방랑자들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방랑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실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랑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랑자가 순례자가 되었다고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는 늘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움의 삶을 사는 순례자는 어둠 속에서 신음할 때도 빛으로 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토굴 속을 향하여 걸어들어가는 방랑자의 삶이 아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0: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보세요. 어떤 외로움도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 항상 감사하기 글을 소개할게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치워야 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성도의 음정 박자 안 맞는 찬송이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지요. 감사와 기쁨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감싸는 그런 말 많이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시편 36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알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주님의 공의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아멘. 오늘 첫 곡은 짐리의 음성으로 달빛 마을이 부른 예수 하나님의 공의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시편 36편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님 그리하소서. 아멘. 주님 속히 오소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 은혜를 오늘 이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입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 그리고 브루클리 거트우드가 부른 King of Kings 함께 들을게요.

0: 방송
1: Evening Praise. 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브루클리 거트우드의 King of Kings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 들려드렸어요.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으로 무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희주일의 믿음이 없이는 들려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2장 맨소울의 반역. 성문으로 당당히 들어온 디아볼루스는 정복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성 중심부로 들어갔다. 이미 주민들의 마음은 디아볼루스에게 기울어졌다. 디아볼루스는 쇳불도 단김에 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연설을 했다.
1: 아, 가련한 맨솔 주민들이여. 전 여러분을 더욱 존귀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맨솔 주민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샤다이가 여기서 일어난 일을 듣게 된다면 분명 이곳으로 달려올 겁니다. 여러분이 그가 묶어놓은 사슬과 줄을 끊어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게 얻은 특권을 그대로 빼앗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협작군 디아볼루스에게 대답했다.
2: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0: 디아볼루스는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맨소울의 왕이 됐다. 다음으로 주민들은 디아볼루스에게 궁전의 소유권을 넘겼다. 디아볼루스는 성 전체를 다스릴 권력을 얻었다. 샤다이 왕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맨소울에 지은 궁전은 거인 디아볼루스의 소굴이자 은신처로 전락하고 말았다. 디아볼루스는 궁전을 주둔지로 삼고 샤다이 왕이나 왕을 위해 궁전을 탈환하려는 세력의 공격에 대비해 수비를 강화했다. 아울러 아직 입지가 확고하지 않다는 생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좌천시켜 정부를 재편했다. 그로 인해 시장인 명철경과 석유관인 양심 씨는 관직을 박탈당했다. 시장은 비록 디아볼루스를 성 안으로 들이자는 주민들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기는 했지만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아볼루스는 그를 고위직에 그대로 두기에는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디아볼루스는 시장의 관직과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집 앞에 거대한 탑을 세워

0: 태워 햇빛이 전혀 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국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집을 뒤덮었고 빛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된 시장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 명철경의 집은 그의 감옥이 되었고, 그는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됐다. 명철경은 맨소울을 돕고 싶었다. 하지만 맨소울의 유익이 될 만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디아볼루스와 그가 세운 정부의 통치를 받는 맨소울에서 시장은 도움은커녕 걸림돌일 뿐이었다. 맨소울이 함락되기 전까지 최고 서기관으로 일한 양심 씨는 샤다이 왕의 법에 정통했다. 또한 그는 진실만을 말하는 용기와 신의의 사람이었다. 양심 씨는 디아볼루스의 입성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온갖 속임수와 책략과 수단에도 완전히 디아볼루스의 편이 되지는 않았다. 비록 전 왕에 대한 충절을 지키지 못했고 거인 디아볼루스의 법과 체제를 상당 부분 마음에 들어 했지만 시시때때로 양심 씨는 샤다이 왕을 생각하며 왕의 심판을 두려워했다. 그는 그럴 때면 사자의 포효만큼이나 우렁찬 소리로 디아볼루스를 비판했다. 양심 씨가 분노할 때면 맨소울 전체가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부르르 떨었다. 그렇기 때문에 맨소울의 새 왕은 양심 씨를 용인할 수 없었다. 디아볼루스는 맨소울의 어떤 사람보다 양심 씨가 두려웠다. 양심 씨의 말은 천둥처럼 울렸다. 양심 씨를 완전한 부하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디아볼루스는 방탕함으로 양심 씨를 망가뜨리고 우둔하게 만들며 교만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 방법을 모색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 디아볼루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는 조금씩 조금씩 양심 씨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죄와 악으로 물들였다. 결국 양심 씨의 양심은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지고 말았다. 양심 씨의 영향력을 더더욱 반감시키기 위해 디아볼루스는 양심 씨가 제정신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양심 씨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맨소울 주민들에게 심어줄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것은 양심 씨의 분노를 폭발하게끔 부추겨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1: 제정신이라면 누가 저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미추광이처럼 이 노인네도 망령이 나서 발작을 하는 겁니다.
0: 이렇게 디아볼루스는 맨소울이 양심 씨의 말이라면 무조건 경멸하고 거부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양심 씨가 기분이 좋을 때면 그가 분노하며 토하듯 쏟아낸 말을 모두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디아볼루스는 양심 씨를 우습게 만들고 그 누구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양심 씨는 샤다이 왕을 옹호하는 얘기를 자유로이 하지 못했고 언제나 억압과 강요에 의한 연설만 했다. 어느 때는 맹렬하게 화를 내다가도 또 어느 때는 침묵했다. 양심 씨는 정신이 나간 듯한 행동을 계속했다. 맨소울 전체가 허탄한 화려함을 쫓으며 거인 디아볼루스의 반주에 맞춰 춤을 추는 동안 죽은 듯이 잠잠해 있기도 했다. 양심 씨의 천둥 같은 소리에 화들짝 놀랄 때면 맨소울 주민들은 디아볼루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 디아볼루스는 양심 씨가 하는 말은 샤다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도 맨소울을 불쌍히 여겨서 하는 말도 아니며 그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답했다. 논란의 여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디아볼루스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1: 맨소울이여. 저 노인네가 호통을 치고 천둥 같은 소리로 떠들어대지만 정작 샤다이 본인에게서 우리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0: 맨소울의 죄에 대한 양심 씨의 격노와 항의는 모두 맨소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이오 기만인가.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 커셰프만의 The Great Adventure를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굳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아멘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믿음은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도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빈들에 따라가고 싶어요. 이시몬과 박주은이 함께한 구원이 주님께 있네. 윤지은이 부른 주사랑을 따라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버클리 이거트우드의 에이션스 게이트, 그리고 패션과 멜로디 멜론, 그리고 젠 존슨이 함께한 I've Witnessed It, 그리고 조시 볼드웨인이 부른 Thank You Jesu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굳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틴다라는 뜻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고 내려오면 밀리게 되니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붙들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상태, 그래서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나 확신이라기보다는 쉽게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힘이 빠질 때도 그렇고, 내가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도 그대로 서 있는 것,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러브의 낮은 곳으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페닐아틸아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사랑의 묘약이라고 부릅니다. 페닐에틸아민은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인데요. 천연 각성제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기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헌신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커플은 심박수가 똑같이 뛴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호흡과 심장 박동까지 일치하게 만드는 것.

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의대 연구팀이 사랑을 연구한 결과도요, 매우 흥미로운데요. 그 연구팀은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기만 해도 40%의 통증이 줄어들었고요. 매우 극심한 통증도 15%나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호흡도 함께하고요. 사진만 바라봐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백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밥을 먹고 있으면 안 드세요? 그러면 야 너희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이러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맛있게 먹는 자녀들을 보기만 해도 이미 배가 부른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면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주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하고요. 사람을 사랑할 때보다 더 크고 강렬한 기쁨이 주님으로 인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주사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마음과 열정을 다해 열렬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사랑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명식 송미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랑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현충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 수호와 발전을 위해서 희생된 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날이잖아요. 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셨던 순국 열사들, 그분이 계시기에 지금의 대한민국도 우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선곡표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또 나라를 위해 한 줄기도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인도해주세요. 라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김수지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부르셨습니다.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고 충성하신 순국 선열들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에도 그런 사랑이, 헌신이, 충성이 넘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 저는 존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날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날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똑바로 서서 버티는 사람이 강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성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할 때 비로소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무릎 꿇은 낮아진 그 자리야말로 가장 강력한 요새인 것이죠. 세상의 풍파 앞에서 내가 서 있으려고 발버둥 칠 때는 쉽게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 우리를 가장 강하게 붙들어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웅재의 그 나무 아래로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기장의 시편 19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서현실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His Will의 믿음이 없이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평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텐트메이커즈의 믿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앤 크리스토벌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를 찾기 마련입니다. 뭔가 불확실한 일,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할 때는 믿을 만한 구석을 찾게 되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렇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갖고 나서는 것도 조금은 무모해질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구원이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도 믿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그저 그렇게 어렵고 또 어둡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정답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또 장애물들에 속지 마세요. 그 뒤에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 이겨냈을 때의 기쁨을 주시기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조수아의 음성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전해드렸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는 것. 헤쳐나가야 하고 또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또는 막막한 이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고 앞길이 캄캄하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시는, 우리를 결국에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풍성한 그 은혜를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쟁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이 한반도 땅과 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 방송 AM 1566kHz로 함께 방송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남한의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한의 주민 여러분, 또 탈북민 북한 노동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통일을 기다리고 있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라며 단절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언젠가 하나 될 그날을 같이 꿈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와 또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코너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 지역의 날씨도 찬양과 함께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북한 인권의 현실들을 드라마 형식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잠시 후에 내 이름은 이라는 드라마 8화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0: 뭔가 이상한데 다 바닥에 붙어있어.
1: 어이, 차 안에 좀 한번 봅시다. 혼자서 이 봉고를 몰고 가는 건 아닐 텐데.
2: 아, 예. 제가 지금 짐을 좀 실으러 가는 중입니다. 여기 이 담배들을 실어올 거라서. 아, 이 담배 맛 좀 한번 보시오.
1: 어?
2: 좋으면 오는 길에 다섯 배로 더 챙겨주겠소.
1: 아, 그래? 그러면 뭐 한번 맛 좀 보지. 앞으로는 수상하게 타고 다니지 말고. 응?
2: 예, 감사합니다. 에이씨,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데. 다들 조심하라.
3: 차문 열라.
2: 아, 선생님, 제가 시간 맞춰서 화물을 실으러 가야 해서요. 에이, 이 담배 좀 드릴 테니 이거.
4: 잠만 말고 내리라니.
2: 아니, 여기 100달러.
4: 이 수작구리니까 더 이상하다, 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야, 이 사람들 다 뭐이니?
2: 아,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인데 제가 설명을...
4: 대체 몇 명이니? 중국에서 왔다고? 야, 그럼 그 신분증 내놔봐라.
5: 여기 제 신분증이 있습니다.
4: 그래, 네 이름이 뭐이니?
5: 장효경.

0: 입니다.
1: 너희들 신분증 없는 사람은 가서 조사받아야 되니까 다 따라오라. 여기서 도망쳐도 소용없다.
0: 안 됩니다. 아, 제 일행인데
1: 저... 너 경찰서 가고 싶니?
0: 아니 사장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태국까지 데려다 주는 걸로 비용 드렸지 않습니까?
2: 아, 오늘 재수가 없구만. 저 사람들 빼오려면 천불씩은 달라 했기다.
0: 에? 천불이라니요? 7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2: 아, 네 천불 있나?
0: 아니요.
2: 가서 협상 한번 해봐라. 저 사람들은 부르는 게 값이니.
0: 아, 그걸 사장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브로커 비용은 다 받아놓고서는
2: 지금... 안 될 바 아니지? 지금 경찰서 갔다가 나도 잡히게 생겼다야.
0: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0: 배가 너무 고파서 떠나온 고향 땅을 다시는 갈 수도 없게 됐어. 아버지, 민호야, 잘 지내고 있습니까? 별님아, 내 인생은 어째 이러니? 조선에서는 먹을 곳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그렇게 쫓기고 쫓겨서 여기 미얀마까지 들어왔는데 나한테는 좋은 날이 올 수가 없는 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비. 그래,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장효경이라고 합니다.
1: 네, 무슨 일이시죠?
0: 아까 여기로 조사받으러 온 일행이 제 친척들입니다.
1: 아, 그 일곱 명이요? 북한에서 왔다던데?
0: 아닙니다. 그 조선족인데 우리가 깊은 산골에서 살아가지고 저 빼고는 중국말을 못합니다. 저희가 같이 갈 수 있게 제발 보내주십시오.
1: 조사가 다 끝나야 나갈 수 있지.
0: 제가 여기 500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 전재산입니다. 이 은혜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1: 고작 500불로?
0: 선생님, 제 가족들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1: 어림없다.
0: 선생님. 그럼 가족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2: 한 명만 만나게 해주지.
0: 예, 감사합니다. 엄마,
3: 경아.
0: 엄마, 엄마,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모아서 경찰한테 주면 다 같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500불로는 어림도 없답니다. 엄마가 가서 잘 설명해서 모아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북송돼서 가면 이제는 진짜 수용소입니다.
3: 은경아, 알았다.
0: 제발, 제발, 제발.
3: 은경아, 여기 1300불 모았다.
0: 좋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경찰한테 잘 말해보겠습니다. 요소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선생님,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모아서 1800불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좀 보내주십시오.
2: 1800불?
0: 네.
2: 뭐, 너네 다 풀어주기에는 너무 적지만 너네가 여기 있어도 귀찮아지니 그래, 기다려라.
4: 너 여기다 나와!
5: 고맙습니다.
6: 너무 고맙습니다.
7: 우리까지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0: 우리는 한 배에 탄 사이 아닙니까? 끝까지 살아서 같이 가야지요.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크게 올리며 반도체 호황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며 전국 지방권력의 대대적인 재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한국과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문제를 논의하며 후속 협상을 위한 일정표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휴전에 합의하며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가톨릭의 수장인 레오 14세 교황이 태권도 명예 10단증을 받으며 한국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최신의 정찰기인 아테나 R이 대북 감시 임무에 본격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K-푸드, K-음식 인기에 힘입어 한국 식품 수출이 확대되면서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급망과 핵심 광물,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면서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사대주의를 경계하며 자력 갱생을 강조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양곡 판매소가 쌀값 안정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가격과 품질에 대한 주민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으로 OECD는 반도체 수출 증가와 민간 투자 확대가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따른 첨단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해질 경우 성장률이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췄지만 한국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채 비율 전망도 이전보다 낮춰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과 공급망 차질, 산업 현장의 쟁의 행위, 수출 제한 조치 등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OECD는 반도체와 조선을 제외한 일부 제조 분야의 기업 심리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며 성장 동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점도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환율은 달러당 1,520원대 후반까지 오르며 원화 가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코스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과 진전을 반복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환율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는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와 국제 유가 흐름이 환율 안정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6월 3일에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전국 지방 권력의 대대적인 재편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우위를 보이며 4년 만에 지방 권력을 되찾았는데요. 부산과 울산, 강원 등 주요 승부처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면서 여권은 정권 안정론에 대한 민심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잇따라 어려움을 겪으며 당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잠정 투표율은 61%로 집계돼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실무 협의를 마무리하고 후속 협상 일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서울에서 열린 이틀간의 협의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특히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연중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향후 논의를 위한 대략적인 일정표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미국에서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의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도 북한 문제와 안보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안보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문제는 향후 한국의 안보 역량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후속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양국 간 협상 직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휴전 합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해당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가 보다 포괄적인 평화와 안보 협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안에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핵 문제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과정에서 레바논 문제가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던 만큼 이번 휴전 합의가 중동 정세 안정과 향후 협상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가톨릭의 수작인 레오 14세 교황이 세계 태권도 연맹으로부터 태권도 명예 10단증을 받았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전 세계 평화 증진과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한 교황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최고 영예인 명예 10단증과 도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요르단 난민 캠프 출신 어린 선수들도 함께 참석해 교황과 기념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교황은 세계 태권도 연맹과 태권도 박애 재단의 난민 지원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난민 선수들을 직접 격려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앞서 프란치스코 전 교황에도 명예 10단증을 수여한 바 있으며 현재 바티칸 역시 세계 태권도 연맹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로마에서는 태권도 시범단이 고난도 격파와 품새 시범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 한국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주한미군의 최신의 정찰기인 아테나 R이 본격적인 대북 감시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테나R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휴전선 이남과 동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찰기는 기존 가드레일 정찰기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최신 전력으로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와 첨단 감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약 12km 상공에서 최대 15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어 더 넓은 지역을 장시간 정밀 감시할 수 있으며 악천후 속에서도 지상과 공중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아테나 R 한 대가 기존 정찰기 두 세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활동과 전략시설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시험 운용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나서면 한미의 대북 감시 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급망과 핵심 광물,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 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에서 양측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무역과 인프라, 식량 안보,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는 기업인과 정부, 외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공급망 안정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핵심 광물과 에너지 협력, 첨단 기술 분야 투자 확대, 산업단지 개발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한 산업 협력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9년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협력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성장 시장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K푸드, 한국의 음식 인기에 힘입어 한국 식품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

운영회인 타이펙스 아노가에는 삼양식품과 농심, 롯데 웰푸드 등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이 참가해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태국 총리가 직접 삼양식품 부스를 찾아 불닭볶음면 등 주요 제품을 살펴보며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K푸드 열풍은 실제 수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참기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614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었으며 캐나다와 대만, 호주 등에서도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건강식에 대한 관심 확대와 K푸드 인기가 참기름을 비롯한 한국 식품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족 자존과 자력갱생 정신을 강조하는 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공장과 기업소, 인민반 등에서는 외세 의존 사상을 경계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교양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학습에서는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국력이 강화된 것은 자력갱생 정신의 성과라고 주장했으며 핵 보유와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에 따른 지방공업공장 건설 등을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개혁개방을 선택한 국가들은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사례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장마당에 중국산 상품이 넘쳐나고 국내 생산품 역시 상당수가 중국산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에게만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의 양곡 판매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운영이 안정되면서 쌀값 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기에는 곡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양곡 판매소에서 구입한 쌀을 시장에 판매한 뒤 더 저렴한 옥수수나 잡곡을 구입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데다 품질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양과 해산의 양곡 판매소 쌀값은 시장 가격보다 각각 3에서 8%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과거 30% 가까이 저렴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양곡 판매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쌀값을 무리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취약계층의 경우 양곡 판매소 가격조차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강하고 많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지만 밤부터 다시 구름이 짙어지겠고요.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40에서 150mm, 특히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기록되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남도에도 30에서 80mm,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수해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평양과 양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6도, 양덕과 진남포 15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4도, 진남포 23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에서만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4도, 고성 13도, 자성 10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고성 24도, 자성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성과 신계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신계 16도, 개성 15도, 해주 13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개성 25도, 신계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하루 동안 내리겠는데요. 함흥과 평강에서만 오후에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7도, 성진 16도, 평강 15도, 무산 8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강 23도, 함흥 22도, 성진 18도, 무산 11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

0: 가겠습니다. 이상 5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자유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가 북녘 땅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과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북의 과정에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방송을 들으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북녘의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복음 통일에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그 은혜를 계속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였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든 그 어느 때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라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요. 그런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의 문을 열어봅니다.

주의 성실함과 인자하심 찬양 옹기장이었고요. 오늘의 첫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사역자 나무엔이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23편의 고백, 이어서 북한어로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시편 23편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했습니다. 선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새벽 시간 주님께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피난처 있으니 찬양에 이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 곡의 찬송 더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주여 뜻대로,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고진엽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바울 선능인. 성도는 세상에 속하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속주의는 세상을 의해 조종이 되지만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믿음과 세속주의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세속주의는 사탄의 소산물이고 세속주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새 현재인들에게 거대한 우상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현대는 부자, 리치맨 이상적인 모델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금주의의 사상을 생활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은 인생이 지고한 행복의 얼굴이며 삶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샘벌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뭐 재산, 돈. 돈만 많으면 이 세상에 다 자기가 승리한 줄 아는데 어떤 때는 돈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부자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잘못된 둘째 아들에게도 760억 원의 유산을 물려줘라. 그 아들은 그게 적다고 다시 또 소송을 건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을 때에 돈이 뭐길래 야 760억이면 그거 어디다 쓰지? 물론 절반은 세금으로 뺏길 거예요. 그러나 300억만 가져도 평생 살고도 남을 거예요. 돈이 뭐길래 참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록펠러라고 그러죠. 존 D. 록펠러. 그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철학을 들어보세요. 나는 돈의 창고를 맡은 청직이다. 따라서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찬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윤형주 장로님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나눔. 먼저 한 소절 그 목소리로 직접 만나보고요. 이 찬양을 고향 땅 북한에 전하고자 하는 은혜의 나눔들까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북도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찬성과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신청합니다.

0: 아멘.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듣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의 찬송과 은혜의 찬송과 선부여 의지없어서를 부를 때마다 앞길 보이지 않는 캄캄한 북한 땅에서 불러주시고 세상의 부귀와 항락만 따르며 만신창이 되었던 이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소리 높이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함경도가 고향인 마리아 자매 신청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북한 땅에도 전파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남과 북이 함께 소망하기를. 무엇보다 고향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리아 자매는 오늘도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자매 신청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올려드릴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마리아 자매의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될 그날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 제사장의 국가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향 북한을 떠나 매일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향 땅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 자매의 선곡, 전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했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마리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 E B C. F E B 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이 이른 시간에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으시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인간에게는 선택이라는 행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 하루를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우리의 선택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승리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5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오늘 고린도전서 이 12장 본문 12절부터 20절은 참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임재의 모습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 몸이 몸이 하나인데 손가락도 10개, 그죠? 팔도 2개, 발가락도 10개,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몸의 비유지만 아마 바울이 오늘날 살았으면 아마 자동차에 비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부품을 다 붙여가지고 한 자동차를 만들죠. 몸이 하나이지만 그 몸을 이루는 많은 구성하는 지체들이 있다. 근데 뭐 사실 몸도 이제 의학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눈 하나만 하더라도 그 안에 망막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시신경이 있고 얼마나 복잡한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까?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다음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도 그러하니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현존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를 이루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당히 놀랍고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죠. 그죠? 머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몸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그분의 머리, 그리고 몸,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이제 하나니까요. 많은 지체로 머리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러죠. 자, 이런 교회에 대한 인식이 사실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죠.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러 잡아들이러 다메섹을 향해 막 가고 있죠.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강렬한 빛이 비추면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뭐라 그러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옛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근데 여기 핍박은 누구를 합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핍박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핍박이 누구를 향한 핍박? 예수님을 향한 핍박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고 교회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강렬한 연합 안에 하나된 이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이지만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이 안에 강렬한 그리스도의 현존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보면 저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켰다고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일 수 있지만 이건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신적인 역사하심이 놀랍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이방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었죠. 상종도 안 했던 이들인데 하게 됐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자유인과 종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이제 역사가 오래된 이 학교들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이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이 프린스턴 대학이 성장이 이제 커져갔죠. 프린스턴에 가면 프린스턴에는 이제 신학교가 있고 처음 시작했던 그 신학교를 넘어가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 넓게 나중에 확장이 된 겁니다. 맨 처음 시작했던 프린스턴 신학교에 딱 교실에 가면 그 학교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 건물이니까 200년도 더된 거니까 나무로 돼 있는데 이그 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방입니까? 그랬더니 이 방은 옛날에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하러 왔을 때 노예들이 쉬던 휴게소래요. 노예 휴게소. 아니 어떻게 노예 휴게소가 있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신학을 공부하면 귀족들이 공부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웬만한 집에는 다 노예들이 있었던 거죠. 그 옛날에 남북전쟁 하기 전에 그 노예들을 다 데리고 이제 노예가 주인을 모시고 온 거니까 와서 주인님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종들, 노예들은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물 마시고 쉬고 야 우리 니네 힘들지 않냐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있던 데가 그 노예들이 앉아있던 휴게소가 거기 딱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노예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 또 주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죠. 같이 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파격적으로 노예와 종이 하나 되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교회가 되었다는, 이거 자체가 기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느냐? 여기 보면 13절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세례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으며 주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인 동시에 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며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두 예수님이 주님이면 우리는 다 그분의 종이죠. 한
주인 앞에 아래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한 분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을 마신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성령을 마신다. 이건 성령과 호흡하며 산다는 건데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시는 중생의 역사, 회개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을 하고 믿음을 갖고 회개를 하고 주 앞에 와서 그 다음에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자, 그 예수님의 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 되게 하고 한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 지체가 자체로 모인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게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가 뭐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4절, 5절. 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일단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 다음 몸이 하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는 교회 몸이 하나, 그 다음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몸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됐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화되어 가고 있고 장차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고, 이게 이제 이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이죠. 그 다음에 주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 주님이 한 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 그 다음 믿음도 하나, 5절에 믿음도 하나, 그 다음 세례도 하나, 한 성령으로 받은 동일한 세례. 믿음도 하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믿음이 아니라, 엉뚱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도 하나. 그래서 교회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셔서, 자, 이 하나됨을 이제 우리의 몸의 비유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몸에 발이 있어요. 15절에 발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자, 발이 뭐라 그러냐. 야, 나는 맨날 땅만 밟고 있는데 몸에 붙어있는 몸뚱아리도 아니야. 나는 몸이 아니야. 난 그냥 다른 지체로 취급해줘. 자꾸 나한테 살갑게 붙어서 얘기하고 말 걸고 연락하고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리 웅덩이 쏙 부러뜨리고 잘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또 16절에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나는 눈이 아니다. 눈은 앞을 보고 가는데, 야,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취급하지 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이, 귀가 몸에 붙지 않은 게 아니죠. 아이, 느끼지도 못하는데요. 뭐 귀가 뭐 느껴집니까? 여러분, 살면서 의식하면서 귀 그냥 들리는 거죠. 근데 제가 엊그저께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귀 건강이 중요합니다. 제가 귀를 좀 만질 줄 아는데 잠깐만 만져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니 귀를 이렇게 만지시는데, 아우, 왜 이렇게 아파요? 이게 이거 귀가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이게 아우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몸이 안 좋은 부분입니다. 이거 조금 만졌더니 귀가 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느낀 게 뭐냐? 귀는 살아있다. 귀가 살아있어요. 이거 아, 지금도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아침에 만지시면 이렇게 자주 만져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귀 이렇게 만지면 여기에 오장육부가 연결되어 있으니 잘 만져주세요.

아우, 왜 이렇게 아파요? 자, 귀가 이렇게 별로 인식도 못했던 귀인데, 그 만지고 나니까, 빨개지면서 열이 확 오르고, 야, 내 몸의 일부가 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귀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 다음 17절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게 몸에 이 눈이, 야, 내가 세상을 보는 창이야. 너내 덕분에, 다치지도 않고 잘 걷는 줄 알아. 이러니까, 나도 눈 될래, 나도 눈 될래. 그래서 뭐, 귀도 눈으로 바뀌고, 눈도 눈으로 바뀌고, 입도 눈으로 바뀌면, 어디로 밥 먹고, 어디로 숨을 쉬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제각각의 위치가 있고, 기능이 있고, 소중한 역할이 있는데, 왜 서로 하나됨을 또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느냐?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치 못할 지혜로 다 두셨다. 다 두셨다.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만일 다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아니, 다눈될수 없죠. 다귀될수 없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잘 소중하게 하나됨을 이루는데, 제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거.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야, 발. 너왜 이렇게 맨날 냄새만 나고, 자꾸 뭐 이렇게 묻히고 다니냐. 난 너를 보면 수치스러워. 발너좀 없어져 주면 안 될까? 요랬다가는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죠. 입! 너 맨날 입 냄새만 풍기고 말이야. 아우, 아침에 일어날 때 불쾌해. 너 입이라고 하지 마. 너랑 못 살겠어. 그럼 입이 아예 입을 꽉 막는다. 아이, 그러면은 입을 닫으면은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든 지체 한분한 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몸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다.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귀하다. 교회도 모든 지체들이, 아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부끄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믿음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 주시고, 예수님이 회개케 하셨으면, 다 예수의 귀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26절에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같은 지체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이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의 몸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김으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귀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이들, 다스리는 이들, 행정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이들, 다 사도며,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말은 뭐냐? 교회 안에 12

1장 1절부터 본 것처럼 서로 은사가 있다고, 내가 은사가 크다, 네가 은사가 크냐,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게 뭐냐? 은사 우월주의예요. 이걸 갖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은사 갖고 또 사람들 막 서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서로 다 욕이 나고 서로 다 소중하기 때문에.

0: 부터 더큰 선물로부터 은혜로부터 온 것을 사모해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은사가 많고 다양해도 이 지체는 가장 좋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고 함께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나됨을 이루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두시고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각자에게 은사 또한 다르게 주셨음을 몸과 지체의 비유로 설명하는 사도의 권면 앞에 묵상이 깊어집니다. 은사와 능력이 다르고 각기 삶의 배경과 성향도 다양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기쁘게 수용하고 그분의 인도만 받는 그리스도 가정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하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게도 이 거룩한 지체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아침,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값없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은혜 앞에서 나의 작은 자존심조차도 불필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을 선포하면서 6월 5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환경보호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을 높이고 환경보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1972년 처음 제정되었고

있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다양한 환경보전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살면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다음 세대들에게 죄악을 저지르는 행동일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고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하는 이 지구를 조금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우리 모두는 힘써야겠습니다. 거창한 환경운동가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알고 또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삶에서 가장 쉽지만 꼭 해야 하는 환경을 위한 몇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고 실천합니다만 귀찮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고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나무젓가락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 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버리기, 샤워기나 변기 등의 절수 제품을 사용하기도 있습니다. 별것 아니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신경이나 무관심 때문에 지키지 않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좋은 세상, 이 자연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라고 간구하며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0장,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구와 자연환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직접 만드셨고요. 생육하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땅에 번성하며 주신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지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고 더럽히기도 했고 낭비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자연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겠죠. 환경보호는 환경학자만 또 환경운동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죠. 찬송가 248장, 새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한 주간도 찬송찬송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주말과 주일 보내세요. 저는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정치 구호나 말에 있지 않고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죠. 말뿐인 사랑은 자신을 지키지만 행동하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지요. 희생과 내려놓음이 있었으며 또 인내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말로만 머무는 사랑은 공허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을 입술의 사랑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수원시립합창단입니다.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입니다. 잡담의 감동,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프리멘틀은 집 근처의 체육관으로 매일 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시설이 훨씬 좋은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프리멘틀은 그 더 나은 시설의 체육관으로 옮겼지만 어쩐 일인지 사람이 너무 없었습니다. 시설도 좋고 가격도 비슷한데 왜 예전 체육관이 장사가 더 잘 되지? 경제학자로서 더욱 이유가 궁금했던 프리멘틀은 다시 이전의 체육관으로 옮겨서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낡은 체육관이 더 인기 있는 이유가 안내 직원의 잡담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체육관을 찾아오는 모든 회원들에게 미소로 대화를 건넸습니다. 날씨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오랜 회원에게는 가족의 안부까지도 묻곤 했습니다. 경제학자인 프리멘틀은 사소하지만 따스한 대화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체육관의 여직원을 통해 배웠습니다. 프리멘틀은 이때의 경험을 더욱 깊이 파고들어 훗날 무슨 말이든지 건네야 고객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내용의 경영 입문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소중한 교제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동을 주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얼굴은 알지만 교제하지 못한 새신자들, 다른 교인들, 전도 대상자들을 되도록 자주 찾아가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성도나 이웃과의 소중한 교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지혜를 주소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할 말들을 항상 준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대학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김대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능력의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값싸고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고 귀히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혹시 육체적 고통과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계신지요? 혹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계시는지요? 내 의지가 너무 약한가, 난 왜 이렇게 부족한가 하며 한탄을 할 때도 있죠.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딱딱해진 구습과 영적 타성을 깨뜨리며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약점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매 순간 낮아지고 겸손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핑계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거부했던 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의 도구가 되어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돕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안타까운 현실에서 달아날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보이지 않고 닫힌 문을 여는 방법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연약함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동참하길 원하실 겁니다. 주 안에 거하면 고통이나 환난이나 괴로움에 우겨싸

따임을 당하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무시나 모욕, 박해를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비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를 떠나는 안일함으로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첫째, 죄가 시작됩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해요. 우기인 겨울을 지나 전쟁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고 왕들이 마땅히 전쟁터로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 합니다. 다윗은 요압과 군대는 다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물론 왕이 후방에서 해야 할 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번 전쟁은 언약궤가 함께 나가는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직접 안 가도 되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 승리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도 견고해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승리 이후에 찾아왔어요.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보다 안정되고 편안할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놓치는 순간부터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며 직장과 가정을 붙들었는데 조금 안정되고 익숙해지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예배도 대충 드리고 말씀도 건성으로 보고 사명보다 편안함을 더 찾게 되지요. 그런데 죄는 바로 그런 안일함을 틈타 들어옵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해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적 없이 거닐다 보면 반드시 보이는 것이 생깁니다. 쇼핑하러 가면 사고 싶은 것이 눈에 들어오고 거리를 배회하면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정신없이 전쟁하며 살아왔는데 한가롭게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 보니 보이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하지요. 물론 밧세바의 태도도 조심스럽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죄는 상황 자체보다 내 안의 틈 때문에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처첩을 두고 있었고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승리하게 되니 자기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바로 그 약점을 틈탑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안 넘어질 거야 하며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안일함 속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안일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며 죄의 유혹 앞에 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안에 사탄이 틈타기 쉬운 약점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둘째, 죄가 끝까지 달려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본 후 거기서 멈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미 마음속에 음욕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알아보니 누구입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아요. 밧세바는 유부녀입니다. 게다가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된 용사였고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 역시 다윗 측근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보는 것 같고 그냥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만 죄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라고 해요. 결국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 밧세바를 불러들여요. 여기서 이미 간음의 죄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합니다. 밧세바가 정결

예식을 마친 직후였기에 다윗은 계산상 임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치밀하게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5절에 결국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알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다윗 안에 계속 숨겨져 있던 여자 중독과 욕망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드러내셔서 회개로 이끄십니다. 죄는 늘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 숨길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는 초기에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계속 달려가고 있는 죄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합리화하며 죄를 숨기려 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그저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까? 백수로 보낸 6개월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회사에 정착했지만 다윗처럼 안일해져 회사를 무시했음을 회개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기 열심이 강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힘을 빼시고자 졸업 후 6개월간 백수로 지내게 하셨지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교만이 철저히 무너지고 우울증과 무력감으로 힘들어져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공과 무관한 여러 회사를 거치며 제가 얼마나 저의 열심을 무기 삼아 표정과 말투,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회개도 잠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7년 차가 되니 처음에 낮은 마음을 다 잊고 또다시 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상사를 한심해하고 나는 이 회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며 회사를 무시해요. 또한 급여에 대해 마음속으로 불평하며 임원진과의 연봉 협상 자리에서는 은근히 상사를 까내리고 제가 한 일을 과시하며 한없이 계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판단에 따라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동안의 전쟁에서 이긴 것인데 이를 잊고 안일하게 행동한 것이지요. 회사에서 제 입지를 높이고 인정받기를 바라며 열심을 낸 제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의 회사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딱 맞는 환경임을 고백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사와 회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큐티를 먼저 하며 겸손과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한가롭게 거닐다가 조금 마음을 놓았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우시며 다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킴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처럼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안일함 가운데 머무르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고 기도와 말씀보다 익숙함과 게으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가롭게 거닐다가 죄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방심하다가 죄에 넘어지곤 합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말씀 앞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설령 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저희의 죄를 드러내시는 사건을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여기며 회개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 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사무엘상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이 끝나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기의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집은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 그 시대의 배경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배경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시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패배한 백성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회복은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모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본문 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너무 강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문제였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이, 우리 형편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은 남 탓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도, 개인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며 설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복되려면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저의 삶에서는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미스바에서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다 부었습니다. 이 물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붓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신의 무력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일 금식합니다. 금식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음식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금식의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미스바는 장소의 이름입니다. 장소의 이름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미스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원망만 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행사보다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분주함보다 회개가 먼저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가 식었다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 회개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회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그들의 문제가 다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이제 블레셋이 듣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모여서 힘을 모으는 것을 아마 위협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즉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영적 싸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더 바빠집니다. 예배를 회복하려 하면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깁니다. 가정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보겠다라고 하면 오래된 상처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와 그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위기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드린 회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쳐들어 올라온다, 이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에게 크게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라고 하니 그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반응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과거의 이스라엘, 예전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이제 그 전쟁에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만 가져나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는데 종교적 형식만 붙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 이제 이스라엘이 다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여 부르짖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회복된 백성은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적들이 가까이 올 때 자기 힘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걱정이 올 때,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이 오면 원망으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붙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이 오면 숨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의 앞길이 막막합니다. 우리 가정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미스바에서의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바로 코앞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군사회의를 먼저 열지 않았습니다. 전략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점검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그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자리에서 예배가 먼저인 겁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도가 먼저입니다. 위기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적인 준비도 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살아야 하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 없이 세운 계획, 그런 계획 쉽게 흔들립니다. 예배 없이 감당하는 삶, 그런 삶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열심, 그런 열심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입니다. 이 어린 양의 번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은 그들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자격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와 기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던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아이를 위해 부르짖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바로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계속되는 본문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참으로 긴박한 장면입니다. 예배가 끝나기도 전입니다.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적들이 다가왔습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입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위기가 코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누가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 승리를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군사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용기가 대단해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승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자 이제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이는 겁니다.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이스라엘 또한 그 싸움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앉혀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면 우리는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 또한 용서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제 상황이 역전됩니다. 전에는 블레셋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어지러워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낙심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패배의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으로 바뀌는 겁니다. 도망치던 인생, 그런 도망치던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블레셋과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부담, 건강의 염려, 자녀를 향한 걱정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 이런 신앙의 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의 블레셋보다 하나님이 더욱 크시다.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시다. 과거의 패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시다. 너의 두려움보다 십자가의 승리가 더욱 크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큰 역전의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절망했습니다. 그런 절망의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에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십자가,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의 대적, 인생의 블레셋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면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우리는 승리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들 것인가? 사람의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종교적인 형식인가? 아니면 진정한 회개인가? 내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승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스바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미스바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미스바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0: 우리의 미스바는 주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미스바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주함교회 성철민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기업들이 다시 일어나는 나라, 노동자들이 힘을 다해 일어나는 나라,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하는 나라, 일한 대로 수고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차별의 문화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6월 5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는 수많은 가신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있었죠.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가장 곁에서 충성스럽게 섬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향해 가졌던 신뢰가 얼마나 컸던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을 정도였고요. 또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렸던 이 신실한 종에게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재정도 맡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임무 바로 고향 땅 하란으로 가서 독자 아들 이삭의 아내를 즉 가문의 대를 이어줄 그 안주인을 구해오라란 미션이었어요. 낙타 10마리에 귀한 폐물을 싣고 떠나는 먼 길 엘리에셀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소 주인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그는 집안을 이끌어갈 여인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화려한 외모나 배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 길에 지친 나그네와 목마른 낙타들에게까지 아낌없이 물을 대접할 줄 아는 그 따뜻한 인성과 성품을 구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란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는 그 순간도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인의 가정을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거울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와,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나의 기도도 중요한데 오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충성스럽게 기도합니다.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조건 없이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뭔가 내가 하는 이런 충성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또 내 생각과 뭔가 이 이성에는 동의되지 않을 때, 그때 충성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주님께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신경질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하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달려가신 분들이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극동방송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은혜받는 시간, 운영연 수련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걸어간다는 것, 그냥 단순한 걸음이 아니죠. 주님께 충성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 힘든 일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억울하게 참아야 돼요? 하나님, 왜 제가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죽어져야 됩니까? 주님, 아니 이렇게 충성하면 도대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없는 손해를 보는 것만 같은 충성, 나 혼자만 광야에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순간,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따스한 위로로 더해주시죠.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죽도록이란 세 글자가 어떨 때는 우리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쥐어짜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초청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참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그 묵묵한 충성된 일꾼들이 계십니다. 우리 극동방송의 자원봉사자님들, 또 전파선교사님들, 운영위원님들, 시청자위원님들, 우리 유관기관, 어린이합창단, 여성합창단, 또 남성중창단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특심있게 충성하며 나아가는 이 방송가족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제 개인적으로라도 이거는 정말 칭찬을 해드려야 된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면류관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런 분들이 또 1년에 한 번 한 자리에 모여 또 예배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오늘 운영위원 수련회를 함께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아침 전국에서 좀 시간에 모이느라 아마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 수련회가 우리 함께 정말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귀한 영적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함께해 주세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송 함께 부르셨죠?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뿐일세 오늘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복된 아침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여러분 문자 주시면 오늘 링크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충성스럽게 전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극동방송 운영인 수련회 전국에 많은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는 분들이 또 모여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오늘 오고 가는 길 또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충성스럽게 이 하루도 달려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일상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함께 하고요. 잠시 후에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 만나보시죠.

0: 분해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디어에스대학교 투자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박사님 지난주 네. 우리 부부 일상형 트라우마, 일상 네. 속의 트라우마.
1: 그 많은 분들이 무섭다. 공감하시고
0: 네, 네. 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저희가 아주 격하게 공감했고요. 네. 오늘 주제는 네.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1: 우뇌로 대화하자.
0: 우뇌로 대화하자. 네, 네. 좌뇌, 우뇌가 있는데 우뇌 뭔가 네. 더 공감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네. 더 좀 감성, 네. 감성형 대화 이런 건가요?
1: 좌뇌는 일단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 사실적이에요.
0: 그렇죠.
1: 우뇌는 좀 감성적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좌뇌로 대화하는 부분이 있고 우뇌로 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좌뇌로 대화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0: 좌뇌로 대화하는 사람의 특징?
1: 네. 뭐가 있을까요?
0: 저 같은 사람인데? 네. 아주 결과 겁니다. 위주로 네. 해법 중심의 대화인데.
1: 좌뇌 위주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예. 이런 사람이에요. 꼭 얘기하다 보면 당신 옛날에 이런 적 있었지? 잊어버리지도 않고 옛날 얘기를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으로 갖고 얘기를 해요.
0: 경험적 사실을 근데 참고하여.
1: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이 산책하고 있어. 산책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봐야 되는데 뇌에서는 좌뇌를 쓰고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대화하자는 거야.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야.
0: 이거

0: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죠.
1: 근데 좌뇌적인 사람은 아니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 맞는 말 했잖아. 그렇죠. 당신 그때 그렇게 안 했어 했잖아.
0: 그것을 그 산책할 때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아하.
1: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산책하다가 좋게 나가다 아무것도 아닌데 둘이 결국은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뒤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제가 틀린 말 했냐고요.
0: 그렇죠.
1: 그때 저분이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얘기를 산책하다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럼 이쪽 남편은 아니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얘기해야지 왜 하필은 그 얘기를 하냐.
0: 그러니까.
1: 예를 들어서 또 하다 말고 아 그때 시댁 가서 말이야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 어떤 얘기를 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좌뇌적인 얘기는 아이들이 좀 약간 공부도 못하고 막 사고치고 와서 오늘 짜증이 나요. 그랬을 때도 그래도 얘가 앞으로 이런 애가 잘 될 확률이 높아. 운회적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잘 될 확률이 높아. 이렇게 운회적으로 얘기했으면 여보 그럴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근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0: 아...
1: 봐. 이런 애가 잘 되는 거 봤어? 공부를 해야 잘 되지. 어떻게 이런 애가 잘 돼?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좌뇌로만 대화하려고 하면 이건 학교 가서 토론을 해야죠. 부부는 토론하는 데가 아니에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0: 와, 이게 여러분 자꾸 이 설득이라는 단어가
1: 네.
0: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는 설득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거의 우리 대화의 8할 이상이 설득하려고 대화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1: 네. 그 사람 친구가 자기는 직장도 뭐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딱 하나 재주가 있대요. 무슨 재주냐 했더니 남편 호주머니에서 돈 빼내는 재질이 하나 있대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0: 와.
1: 우리가 부부가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부부는 절대 설득하거나 가르치거나 알려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0: 야.
1: 이거는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설득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게 맞아요. 가정에서는 공감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공감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0: 야, 이거 여러분, 아, 이렇게 은혜가 되지, 오늘. 네. 이게 지금 아무,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 기본이고, 그런데 이 기본이
1: 네.
0: 우리가 막 워낙 요즘 뭐 핸드폰 보고 뭐
1: 그렇죠.
0: 그냥 워낙 세상 속에서 네. 잡다한 지식들이 막 가득하다
1: 네.
0: 보니까
1: 네. 네.
0: 이 단순하고 심플한 지식이 우리 가정 속에서 지금 오늘 다시 기억나는 게
1: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편들이 퇴근할 때쯤 되면 부인이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남편은 내가 이 인간 오기만 해봐라.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결국 집에 들어와서 싸우자는 건데 남편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빙빙 겉돌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부인한테는 좀 허한 얘기도 좀 하고 좀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하고 그걸 갖고 허허하고 호호하고 이게 부부가 아닌가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집에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럼 집에서 해야지 바깥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아내가 들어줘야죠. 그러면 이 쓸데없는 얘기가 웃는 얘기예요. 들어보면 결국 쓸데없는 얘기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현재 이래서 어떻게 가는가 보면은 그래도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우리 친구도 잘 되는 애가 있더라. 미래를 보고 운의적으로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당신 닮았지? 이렇게 이제 좌뇌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가 닮았어? 뭐가 닮고 뭐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좌뇌로 가죠. 부부는 철저하게 공식이 운의로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0: 운의형 대화. 절대 설득하지 마라.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어요?
1: 자, 운의형 대화는 이런 거 있죠. 자, 우리 환갑여행 어디로 갈까?
0: 환갑여행 어디로 네. 갈까?
1: 미래지 않고 꿈을 꿔보는 거예요.
0: 좋아요.
1: 예. 네. 어디로 갈까? 그러면 여기서는 굳이 당장 갈 거 아니니까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0: 없죠.
1: 근데 여기서도 좌뇌로 하는 사람은 돈도 못 벌면서 환갑여행이야. 돈부터 벌어다 놓고 말해. 금전적, 체계적, 순서적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우리 한 돈 엄청 비싸지만 배 타고 한 달 동안 여행을 하자.
0: 야.
1: 자, 꿈도 못 꾸냐고요. 이게 미래 지향적인 운의적으로 확 상상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못 가는 한이 있어도.
0: 그렇죠.
1: 앞으로 5년 뒤

0: 10년 뒤니까 그냥 막 행복한데, 아이고, 꼴에 돈도 없으면서 지금 당신 그 갈량편이야?
1: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또.
0: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돈이나 잘 벌어와. 이렇게 돼버리면 끊어지잖아요, 여기서 대화가. 그러면, 아, 난 저런 얘기가 무슨 공상상담고 싫어. 해봐요. 해보면 순간 재밌잖아요. 순간에.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를 보나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책하면은 맞아. 가서 뭐도 하고 싶고 그동안에 이거, 꿈이 이거였었는데 이것도 얘기, 이렇게 가야
1: 그렇죠,
0: 되는데
1: 그렇죠.
0: 좌뇌적인 얘기는 현실적인 얘기. 현실적인 건 사실은 행복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게더 많잖아요. 지금 놓여있는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1: 예.
0: 이걸 부부는 그냥 어차피 그 고민이라도 해결될 것도 아니니까 접어놓고 서로 좋은 얘기해서 집에 들어와서 에너지 얻고 나가고. 자, 이런 일이 돼야 되는데 집에 와서 설득해야 돼. 또 설득을 당해야 돼. 또안 당하니까 힘들어. 자, 이런 부부는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냐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가족 상담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 저분은 늘 설득을 하려고 하는구나. 늘 좌뇌적으로 접근하는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하는 소리가, 박사님, 전 절대 틀린 말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맞는 말만 해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1: 자, 오늘 여러분 이 부부는요, 꼭 맞는 말을 하여튼 최소한 줄여야 될 거, 최소화해야 될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꼭 맞는 말.
0: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부부는 해야만 행복하다니까요.
1: 자, 오늘 여러분 이 부부의 대화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는 일상형 트라우마 이 부분들을 정말 최소화하자라고 했으면 오늘은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꼭 맞는 말 그리고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 대화보다는 오늘 공감해주고 안아주는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하자. 지금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데 참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부들, 뭐 이런 유튜브도 저본 적도 있고요. 뭐 그냥
0: 그렇죠.
1: 둘이서 그냥 차 안에서 깔깔깔 노래 부르고 이런 자체가
0: 맞아요.
1: 요즘은 막더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게 뭐냐면 그게 행복이거든요. 왜냐면 웃어서 행복하냐, 행복해서 웃냐. 웃어서 행복한 게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걸 갖고 계속 웃다 보면 그게 행복이 만들어지는 건데, 행복한 일만 찾는다면 사실 우리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 우리 앞으로 10년 뒤에 이런 거 하면서 막 웃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웃어서 행복을 하도록 만들어라. 부부는 웃어서 행복한 일 만드는 거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1: 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고요. 오늘 박사님 또 시간 관계상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한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당장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인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마음 아픈 얘기를 하면 남편은, 아내는 긴장을 하죠. 안 딸려가려고. 내가 설득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집에 오면 이렇게 말이 없어. 말하면 지는데요. 맨날 체계적, 논리적 얘기만 하면 안 지잖아. 내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럼 말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는 말이 없어.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얘기라면 잘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깥에서는 말 잘하잖아요. 집에서만 안 하죠.
1: 아, 참, 할 얘기가 너무
0: 네, 많아요.
1: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아,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아, 오늘 여러분 이 일상형, 참 우리가 공감해 줄수 있는 우내형 대화가 필요하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또 주는 또 마음의 공감이 아닐까, 또 마음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오늘 영상 링크, 인간 수업 영상인데요. 이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영상 링크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영상도 여러분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부부들 섬기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정 만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

0: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우리 믿음의 기업 대표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우리 충성스러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극동방송 또 70주년을 맞아서 운영위원 수련회가 오늘과 내일 진행되게 됩니다. 그 오고 가는 길, 또 그 행사의 시간들 하나하나 우리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응원합니다. 오늘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고요. 또 극동방송을 헌신하고 또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아십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2절부터 4절에서 주께서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눕는 것,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또 내 혀의 말을 다 아십니다. 내가 하려는 말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아신다니까 좋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내가 죄 때문에

생각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말을 아신다고 할 때에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앞뒤로 감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아시니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자식이 부모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상처와 눈물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이름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내 흐르는 눈물도 다 아시고 닦아주시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아시고 또 내 형편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 환자의 병을 정확히 알면 정확히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면 잘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잘 도울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도와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왜 미래가 불안하냐면 모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근심하냐면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세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은 능력이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편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한마디로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 어디에든 계신다는 거예요.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피할 수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저 땅 밑으로 가더라도 어디에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새벽 날개라는 표현은 새벽 빛이 비춰질 때에 새가 날개를 쫙 펼치는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렇게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둠도 가릴 수 없어요. 11절 12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그때도 주님이 계신 겁니다. 어디에나 계신 편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거나 숨을 수가 없고 흑암도 가릴 수 없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편지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어떤 상황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적들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공격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0: 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광야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편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힘들어 낙심하고 슬퍼하는 그곳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내 인생의 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수렁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종종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잘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도울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때로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한 줄의 찬양 가사가 마음에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수만 마디의 말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찬양 한 구절이 더 심금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함께 걸어갈 네가 지난 4월 30일이었죠. 울산 극동방송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 혹은 잠시 방학 중이신 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선택한 방법이 그랬습니다. 열띤 토론과 강렬한 말들 대신에 마음을 울리는 찬양으로 그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0: 심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추억의 찬양, 눈물 나는 찬양, 밝고 행복한 찬양, 이 숱한 찬양의 멜로디와 함께 예수님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오늘 바라봄 콘서트 실황 전해드릴게요.
1: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극동방송 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귀한 은혜와 감동 나눌 위드힘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뭐 많이 바쁘시기도 하실 테고 여러 일들로 분주하실 테고 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공연이면 흔쾌히 가겠는데 하도 그냥 가자고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분명히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함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 지금 옷에 우리의 VIP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계신 분들 계신데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이분들께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와, 오늘 VIP분들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예. 극동방송의 모든 순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울산 극동방송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김수웅 장로님께서 여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수웅 장로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2: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믿는 자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위대함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울산 극동방송에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바라본 찬양 콘서트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값진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또 VIP로 초청되신 모든 분들이 바라봄 콘서트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며 또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마음속 깊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70년 전 이 땅에 극동방송을 세우시고 복음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오직 주 여호와만을 찬양하며 민족 복음화 성취화를 위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 극동방송이 세상 끝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24년 동안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해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생명을 살리는 복음방송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장 잘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고요. 우리 하은자매 너무 노래 잘하죠?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콘서트의 문을 열어주실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들은요 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들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극동방송의 일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 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어제 밤늦게 서울에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제 이분들이 아주 경쾌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연주곡들을 들려드릴 텐데 아시는 곡이면 노래를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노래 가사가 보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셔도 돼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프로젝트 밴드 위드 힘을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0: 위드힘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너무 잘하죠? 아, 오늘 제대로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고요. 자, 오늘 울산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파페라 소프라노 하은 씨를 소개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서 또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곡일 것 같아요.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이고요. 저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순간들에서 아, 참 혼자인 것 같다라는 외로운 순간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때 작은 말 한마디, 또 작은 마음 하나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힘이 굉장히 크다고 믿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이 준비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You Raise Me Up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행복하세요?
1: 네.
0: 너무 아름다운 밤이죠?
1: 네.
0: 그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참 아름다운 밤이네. 여기서 이렇게 또 우리 하은 씨와 위드임을 보내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불러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드임 하은 자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야, 제가 보니까 오늘 흥부자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오늘 콘서트 왔는데 또 듣고만 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노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젊으셨던 시절에, 뭐 지금도 다 젊으시지만, 저 바닷가에서 날아가는 갈매기를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너에게 올 거야. 그런 소망을 담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으셨던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좀 다녀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렸을 때. 네. 주일학교 좀 다녀봤다. 예.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어린 시절에 너무도 순수하게, 예, 땀 흘리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했던 그 시절 우리 한번 준비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준비가 됐네요. 진짜 갑니다.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찬양들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앞을 보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부 성경 속에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네, 영광 올려드릴까요? 좋으시죠? 그 시절 생각나시죠? 내가 교회 어렸을 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한 30년 넘었어요. 안 간 지. 한 20년 다 돼갑니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그 시절. 추억이 다 있으시죠? 이렇게 순수하게 땀 뻘뻘 흘리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했을 때도 기억이 많이 나실 테고 또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많이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열정, 그 기억들, 그 뜨거움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삶이 바빠서 환경 때문에 가족들이 싫어해서 그 품을 떠나서 오랫동안 지내오셨던 분들 혹시 계시다면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동구에 있는 큰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태숙입니다. 나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26년 된 매일매일이 어려움이에요. 전화가 항상 24시간 켜져